여러분, K2K 라디오를 사랑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행자 아이다입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키르기스탄과 대한민국의 여름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어느 나라에서도 특별합니다. 하지만 같은 여름이라도 나라에 따라 풍경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사람들이 여름을 보내는 반칙도 모두 다릅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태어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여름 되면 두 나라의 여름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한국의 바다가 생각나고 또 어떨 때는 고향 키르기스탄이 부른 조언과 시원한 산바람이 그리워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여름 이야기와 고향 키르기스탄의 아름다운 여름을 함께 소개드리고 하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일 가신 중이시래요? 아니면 집에서 쉬고 계신가요? 또 일대에서 잠시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함께 하시든 오늘 한 시간만큼 잠시 여유를 가지시고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여름은 어떤 계절인가요? 누군가에는 휴가의 계절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계절,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힘든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해주는 계절과 같습니다. 저 역시 여름이 되면 오랜 시절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소중한 기억들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따뜻한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키르기스탄 여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여름. 여러분은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 끊임없이 펼쳐한 조원, 웅장한 전산맥, 그리고 아름다운 이스쿨 호수를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키르기스탄 여름은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6월이 되면 산에는 초록빛이 가득해지고 틀밤에는 이른 모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는 양과 말이 한가롭게 불을 들고 멀리에서는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시에서는 기온이 30도 넘는 날도 있지만 습도가 낮아서 그날은 돌아가면서 시원한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라도 도시를 떠나 산과 조원을 향합니다. 키르기스탄 사람들에게 여름은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계절입니다. 특히 여름이라면 많은 가족들이 자일로라고 여름 목조지로 올라갑니다. 자일로는 높은 산에 있는 넓은 정원으로 예전보다 유목민들이 여름에 보냈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하얀 요르다를 세우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합니다. 우리가 요르다라고 하지만 키르기스어는 우리가 모즈 우유라고 부릅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들은 넓은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아름다운 말을 타거나 가족을 돌보고 저녁이 되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여유와 평화가 그곳에는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 뛰어놀았던 시간, 시원한 바람이 맞으며 웃었던 순간들 지금도 제가 가장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여름이 이야기할 때는 빼앗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굴호스입니다. 이스굴호스는 해발 약 1600m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고산 호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겨울에도 열지 않고 호수로 유명하며 맑고 푸르는 물빛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굴호수를 찾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수영학을 즐기고 해변을 산책하며 아름다운 성향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은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관광객들이 키르기스탄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 키르기스탄은 정말 매력적인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 번도 키르기스탄의 여름은 직접 경험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푸른 하늘과 시원한 산바람이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를 오래도록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대한민국이 여름은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전 음악 한번 듣게. 잠시 후 대한민국의 여름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전 음악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키르기스스탄에 함께 떠나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름 이야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계절은 바로 여름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여름은 햇빛이 강하지만 공기가 건조해서 그날이 돌아가면 시원한 날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름은 조금도 다릅니다. 기온도 높지만 습도가 높아서 같은 30도라도 훨씬 더 덥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온도 특히 7월이 되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리고도 갑자기 강한 소리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름철은 외출할 때 우산을 항상 챙기고

근처의 아름다운 바다에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도 한국 바다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감당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넓은 백사장, 저녁 놀 때까지 모든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름 밤, 한강도 빼놓을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뜻자리도 펴고 앉아 치킨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원한 바람을 즐깁니다. 밤늦게까지는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의 여름은 낮과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한국의 여름을 부르면 봉날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과 그리고 한국의 여름을 보내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미네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노래 듣고 또 좋은 이야기를 얘기할 거예요. 다 시작합니다. 다 시작합니다. 노래를 들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K2K 라디오와 함께 계십니다. 여름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계절마다 생각하는 음식이 있다시 여름에도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키르기스탄 여름 음식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여름이 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시장에 가면 수박, 멜론, 살구, 복숭아, 체리 다양한 과일이 가득합니다. 특히 잘 익은 수박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 여름에는 작은 행복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아이란이라는 시원한 요구르트 음료를 자주 마십니다. 갈증을 해소 해주고 더위에 지친 몸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십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대표하는 전통 음료는 쿠무스 여름에 많이 마십니다. 쿠무스는 말정을 발효시키며 만든 음료라고 독특한 맛과 향이 있으며 오랫동안 정통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조원에서 마시는 시원한 쿠무스 한 잔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여름 음식이 어떨까요? 한국에는 여름은 대표하는 음식은 정말 많습니다. 간자 먼저 떠오른 음식은 냉면입니다. 차가운 육수와 질기단 명발을 더운 여름에 입맛에 더운 줍니다. 정말 냉면인데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들 냉면을 좋아하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또 다른 인기 메뉴는 바로 건국수입니다. 고소한 건국수 물에 국수를 넣어 먹는 음식으로 건강에도 좋고 봄만 감고도 높아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아서 거의 한국과 키르기스탄은 많이 비슷하고 문화가 더 많이 비슷해요. 뭐냐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추억을 만드는 시간, 그리고 여기 맛있는 거 뭐냐면 충복 말 되면 사람들이 삼계탕을 먹습니다. 더울수록 몸이 보양한다는 이열절이 이열, 치열, 지혜가 덥게 많은 전통입니다. 처음에는 더운 날에 뜨거운 국을 먹는다고 하고 놀렸지만 지금 저도 여름이면 삼계탕을 찾게 됩니다. 문화는 달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도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지만 사람들이 활기와 다양한 축제,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특별한 계절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저는 한국 바다를 보면서 한편으로 고향 키르기스탄은 보른 조원과 이스쿨 호수를 떠오릅니다. 두 나라 모두 저에게 소중한 여름의 추억을 담긴 것입니다. 잠시 후 키르기스탄과 대한민국 여름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그 음악을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래를 많이 들어보고 지금 이제 음식 대한 말하고 있거든요. 팥빙수도 빼낼 수 없죠. 여름에는 얼음을 급게 갈아 발과 과일, 더욱 아이스크림을 등을 열러 먹는 팥빙수를 무더위를 잊기 위해 주는 대표적인 여름 디저트입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에서 팥빙수를 먹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얼음이 눈처럼 부드럽고 다양한 토핑에 어우러져 아주 맛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운 여름에는 건강을 위해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을 먹고 그리고 한 사람들 더운 여름에 건강을 위해 삼계탕을 먹고 닭한 해 잡살,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고 푹 끓여 만든 삼계탕을 여름처럼 보양식으로 유명합니다. 이열, 치열이라는 말처럼 더울수록 몸의 기운을 补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여름철을 건강을 챙기라고 마음을 몸은 키르기스탄과 한국에 비슷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더운 여름은 물을 자주 마시고 신선한 음식을 드시면서 건강을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여름의 이야기와 두 나라의 여름 문화 어떻게 다른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K2K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노래를 들어볼게요.

0: Эмне түшүптабы? Мен бар жакка, ар жакка койдум эле. Вообще түшкөн жокпу э?
1: 네, 지금 계속 우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키르기스탄과 대한민국 여름 음식에 대해 이야기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여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덥고 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났는지, 왜 밤에도 더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여름을 즐기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 산책도 하고 시원한 계곡을 찾아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가끔 바다를 보러 부산은 이나 강릉으로 아니면 군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더운 만큼 사람들이 활기도 넘칩니다. 도시 곳곳에는 공연이 열리고 야시장이 열리며 거리에는 웃음거리가 가득합니다. 저녁이 되면 공원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볼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을 즐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름이 깊어질수록 저는 고향도 많이 생각합니다. 푸른 정원에서 불었던 시원한 바람, 맑은 하늘, 끝이 없이 이어진 산맥, 그리고 이 스쿨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은 여름이 되면 그런 기억들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특히 이런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 있습니다. 남아있고 그래서 저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키르기스탄에선 소중한 추억을 떠올 수 있게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른 여름 풍경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진 고향일 수도 있어요. 우리 추억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판성을 들으시면서 잘 쉬라도 행복했던 여름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과 키르기스탄은 여름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작은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K2K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K2K 라디오와 함께 계십니다. 여름은 단순한 더운 계절이 아니라 사람들 밖으로 이끄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모두 여름이 되면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 열립니다. 먼저 한국의 여름은 살필까요? 한국 여름 축제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바다에서는 해양 축제가 열리고 강에서는 음악 축제 열리며 도시의 야시장과 고리 공룡이 이어집니다. 특히 여름밤이 되면 콩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돗자리 보이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과 치킨 음료를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산책을 사람, 바스킹, 공룡을 즐기는 사람들, 늦밤까지 활기가 넘칩니다. 제가 처음 한강에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시간 보냈구나. 특히 전주 한옥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풍경을 한옥 마을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게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거 많이 즐기고 여름에는 특히 한옥 마을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반면은 키르기스스탄 여름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도시보다 자연 속에 보내는 시간과 훨씬 많습니다. 가족들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요르트를 세우고 며칠 동안 함께 생활이라도 합니다. 아이들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 속에서 여우를 찾습니다. 밤이 되면 별이 쏟아질 때는 하늘 아래 돌라 앉아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활기찬 도시의 여름을 찾으신가요? 아니면 조용한 자연 속에 보내는 여름을 좋아하신가요? 저는 사실 두 가지 모두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좋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자연 속에서 마을까지 펴다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여름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계절이라는 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가와졌네요. 이 시간만큼 정말 소중하다. 키르기스스탄과 대한민국 두 가지 나라의 여름 보내는 시간 진짜 즐거웠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음악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키르기스탄과 대한민국 여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푸른 초원과 웅장한 산, 아름다운 이스쿨 호수가 있는 키르기스탄 여름, 그리고 활기찬 축제와 시원한 바다, 따뜻한 사람들이 웃음에 있는 대한민국의 여름.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름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소중한 추억을 모두 갖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잠시라도 이런 시절이 여름이 떠올리시거나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을 생각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키르기스탄 분들 함께 그리고 키르기스탄을 사랑해 주신 한국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가 지금 또 따뜻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K2K 라디오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TK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아이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K2K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장마는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33도에서 35도까지 폭염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병원으로 응급 처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것 낮에는 삼가하시고요. 간혹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좀 자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은 프로축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경기, 대전과 포항 경기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1승 1무승부를 기록한 기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역시 6연전 경기를 했는데요. 그 결과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첫 번째 순서로 전북 현대대 대전 하나 시즌의 경기부터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 아, 예, 안녕하세요.
1: 네네네. 어제는 어디 광주 가셨어요?
2: 예, 어제 저는 광주 경기 보고 왔으니까.
1: 아, 그러십니까?
2: 네.
1: 매주마다 바쁘시군요. 자,
2: 그러게.
1: 먼저 대전과 광주, 대전과 포항의 경기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2: 네.
1: 먼저 대전 경기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펼쳐진 대전과의 주중 경기에서 0-0 무승부가 됐는데, 무더니 더운 날씨에 0-0 무승부로 끝나니까 팬들이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2: 사실 뭐 주말 경기가 있었고,
1: 네.
2: 그 이후에 또 바로 뭐 날씨 쉬지도 못하고 이 더 무더웠고 습한 날씨를 경기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죠.
1: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대전 정도는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왔다가 무승부가 되니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슛 찬스가 여러 번 걸렸는데 골이 안 되니까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2: 네,
1: 자,
2: 그렇습니다.
1: 최근 이제 기준을 지난주 화요일에 기준을 준다면 전북이 네. 승점 4점으로 1승 1무 2패밖에 못했었는데 그날 이제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2: 사실 지금 뭐 K리그 팀들이
1: 네.
2: 다 리그 일정들이 특한 상황들이잖아요.
1: 네. 네,
2: 굉장히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1: 네.
2: 선수한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1: 네.
2: 또 뭐 전북이나 상위권 팀들의 승리가 간절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1: 음흠.
2: 또 기대만큼에 대한 성적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거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1: 네.
2: 전체적으로 팀에 대한 어떤 그 흔들림이라든지 불안 요소를 크게 보이는 장면들은 뭐 전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비적인 측면보다는 공격의 어떤 다양성, 득점의 가득성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전 경기가 그 전 경기가 토요일에 있었으니까
2: 네네.
1: 사실 3일 쉬고 경기를 한다는 게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 번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 찬스가 골로 연결이 안 돼서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이제 대전 경기에서 선발 선수 중에서 이승우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발로 나와가지고 아주 길게 경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2: 네, 네, 네. 대전의 어떤 선발 구성을 보게 되면 키키트가 최전방에 쓰고 이승우가 왼쪽의 윙어로 경기를 오랜만에
1: 네.
2: 나왔고 그다음에 그 전반부터 게임을 뛰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승우 선수가 이 경기의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서 왼쪽에 김하진 선수를 좀 세웠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
1: 그렇죠.
2: 나머지는 뭐 그 선수를 대부분 다 비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1: 네네.
2: 사실 그날 경기를 보면서 전북이나 대전이나 이 두 팀 다 체력적으로 공수에 대한 반격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또 봤고.
1: 네.
2: 또 그동안 보여줬던 경기력보다는 다소 조금 느려졌던 템포가 느린 그런 경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경기를 참여해서 선발로 나와서 지금 두세 게임을 계속되고 있는데 경기가 이렇게 선발부터 쭉 하는 동안에 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승우의 모습이 자주 보이고 또 플레이가 돋보이는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2: 네네네. 맞습니다.
1: 네네. 네. 자, 이제 90분 동안 경기 내용, 대전과의 경기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은요?
2: 사실 그 경기 자체의 주도는, 전북이 경기 자체의 주도를 했던 것 같고요.
1: 네.
2: 특히 이제 그, 하프스 이후에 대한 공격의 다양성 그리고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이 팬들이 원하는 만큼에 대한 공격의 날카로움이나 득점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사실 미들이나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전북이 여타의 팀들보다 항상 우수한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1: 네.
2: 그 이후에 대한 기회 창출과 그리고 득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답답한 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경기를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고요.
1: 네네.
2: 사실 이제 뭐 이런 경기에서도 또 우리가 아쉽지만 패하지 않고 또 흐름을 갖고 간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그이기 때문에.
1: 네네. 네. 대전과 이제 전후반 경기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전반과 후반의 경기 내용이 좀 달랐어요, 전북이.
2: 아, 그렇습니까?
1: 네. 전반보다는 후반이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아주 너무 쉬운,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고 롱패스로만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대전은 아주 그 수비라인 페널티 박스 근처에 포진을 하면서 볼에 접근을 철저히 막는데 그걸 뚫지 못하는 모습들이 아마 팬들에게는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 뭐 전문가로서 아무리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공격밖에 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하시던데요.
2: 전북의 경기 내용이 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1: 네네.
2: 사실 전북이 경기를 주도하는 경기가 많잖아요. 모든 리그 경기를 보면. 근데 주도한 만큼의 실속이 없죠. 사실 득점에 대한 빈곤함이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결국 뭐 그 롱볼을 하면서 그 기피스나 또 그 과거에 못다나 이런 헤더의 장면 이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좀 답답함을 보였고요. 또 좌우 측면들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는 것들과 좌우 측면에서 공격을 만들어오는 볼 프로그레션 과정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이 전북이 지금 그런 답답한 면을 보여주고 득점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이제 그날 관전을 해보면서 보니까 전반전에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의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제 집중적인 이제 그 공격을 하다가 이동준 선수가 전반 5분에 역습 상황에 가지고 골문이 비어 있으니까 롱슛을 했는데, 저도 사실 축구 경기를 꽤 봤지만 그런 슈팅을 하는 것을 언젠가는 볼 것이라 했는데, 그날 봤지만은 이동준의 그 롱슛은 참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 아, 맞습니다. 뭐 전반도 시작 얼마 안 된 상황이었었고요. 네. 이동준이 전방을 향했을 때 이미 이창근 선수가 페널티에 앞에 정도 나와 있는 것을 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바로 그냥 킥을 통해서 그 골대 향해서 슈팅을 했는데 그게 또 아쉽게 좀 벗어나긴 했는데
1: 네네.
2: 사실 이런 상황들은 이동준 선수가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 없게끔 만드는 하나의 경고성 슈팅이 되기도 하고요.
1: 네네.
2: 또 이동희 선수가 그만큼 시야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그때 그날 이동준 선수가 또 12분에 역습 상황에서 헤더 슛을 시도했는데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만의 관중들이 아주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2: 사실 이정진 선수는 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헤더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한 선수예요.
1: 그렇죠.
2: 그날 뭐 볼이 빠졌을 때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창근 선수가 또 그거를 선방하면서 아쉽게 그런 찬스를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네네. 그 전반 또 14분에 오베르단의 중거리 슛도 오베르단이 참 오래간만에 중거리 슛을 잘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2: 사실 뭐 지금 전북이 핫패스 이후에 답답한 면을 보이니까 오베르단이 그 사실 그 공간 안에서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능력도 갖고 있지만 그게 또 골대가 상당히 살짝 넘어가는 득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런 슈팅이 자주 나올 수 있어야만이 상대가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 수비가 앞으로 전진했을 때 또 다른 공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다 아쉽지만 그런 네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네. 이제 그 전반 추가 시간에 이제 PK 상황과 VAR 상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상황이 처음에는 선수들은 뭐 손에 공이 닿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VAR은 수비수의 반칙으로 결정을 해서 PK를 줬단 말이에요.
2: 그렇죠. 뭐 사실 그날 수비에서 그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손에 맞았다라고 판단을 했었으나 그 경기 온필드 리뷰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반칙을 통해서 PK를 선언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영상을 보는 거, 다각도로 보는 거,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이 VAR 판정이 어떤 면에서 경기에서 정확한 경기, 그러니까 이제 심판 선수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관중이 보는 것과 또 이렇게 VAR이 판단해 주는 것들이 보면 그게 또 더 정확하고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PK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 선수 출신이니까 PK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실축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가요?
2: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압감도 컸을 것 같고,
1: 네네네.
2: 또 이 득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것 같고,
1: 네.
2: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승우 선수가 그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사실 이날 이 볼을 넣고 우리가 후반을 갔으면 굉장히 전북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2: 야,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이미 이승우 선수가 마지막 킥을 하려고 하는 디딤발을 듣는 순간에 상대 골킵이 반대로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틀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골을 넣고 싶었고, 또 그게 본인한테는 약간의 그런 부담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1: 네네.
2: 그런 상황에서 실점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전북으로서는 아쉬웠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저도 그 현장에서 이승우 선수가 대쉬를 하다가 멈추다 했을 때 이미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2: 네네.
1: 그걸 보더니 본인이 이승우가 야 드디어 오른쪽이다고 찾는데 그게 골대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2: 네네.
1: 네, 참 야, 이 프로 선수로 이렇게 실축을 하는구나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페널티킥을 네. 찼을 때 차기 전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땅볼이냐 띄어서 찰 것이냐 이거 결정하고 차잖아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은 골키퍼 앞에서 골키퍼 방향을 보고 선택하는 선수가 있고요.
1: 네.
2: 선수의 타이밍을 뺏는 선수의 위험이 있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본인이 오른쪽이 왼쪽이 정해서 거기다가만 집중하고 슈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1: 네네.
2: 근데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 골키퍼를 확인하는 스타일이었고
1: 네네.
2: 정확히 확인을 잘 했습니다. 그날 보니까.
1: 네네네.
2: 근데 그게 너무 완벽하게 그게 심리적으로 본인이 불안감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틀었거든요. 사실 틀지 않았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1: 그러니까요. 그냥 인스텝으로 밀어 패스하듯이 밀어도 이미 골키퍼는 오른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2: 그렇죠. 90% 네. 다 하고 마지막 10%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1: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저도 그 직장 축구를 해봤거든요.
2: 네.
1: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키카로 나가서 페널티킥을 여러 번 찼는데. 저희 주장하시는 그 선배님께서 선수 출신이신데 그분은 안 나가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꼭 골키퍼 오른쪽으로 무조건 땅볼로 쳐라. 원칙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참 그 키커로서는 피 말리는 순간입니다.
2: 그렇죠.
1: 네네. 저 이 교수님 혹시 몇 번 잡으셨어요?
2: 저희도 그 선수 때 많이 찾죠. 뭐 못 넣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뭐 반복하고 그랬었습니다.
1: 몇 퍼센트의 성공률을 혹시나 기록 갖고 계신가요?
2: 아, 기록은 안 갖고 있지만 지금 프로에서 그때는 리그를 하게 되면
1: 네.
2: 비기고 영이 아니라 페널티킥을 통제 네. 그런 리그를 했던 해도 있어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2: 승부를 갈렸던.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찾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그 대전 경기의 그 후반에 이 감독이 네. 전북의 감독이 너무 교체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교수님 보시기는 어땠는지요?
2: 글쎄요, 뭐 판단은 감독이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플랜을 가져가면서 그 시간대를 기다렸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정해진 플랜 속에서 선수 교체가 일어났고 물론 결과가 좋았으면 그 상관없이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뭐 흘러갈 수 있지만.
1: 네.
2: 우리가 원하는 득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1: 네.
2: 다양한 이유들이 득점하지 못한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의
1: 네.
2: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킥 못 넣었지, 그다음에 후반전에 너무 느슨하고 선수들이 못 뛰는 모습들을 보고 경기가 끝나는 휘슬이 불리자 전북의 수비진들이 전부 다 그라운드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2: 네.
1: 야, 아니 수비 선수를 좀 바꿔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팬들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주말 경기로 가죠. 호항 원정에서 2-0으로 아주 완승을 했습니다. 폭염 속에 시원한 소나기를 맞는 기분이었다라고 관중들이 그러시던데 교수님 보시기 어땠습니까?
2: 사실 포항은 직접 가서 경기를 하게 되면
1: 네.
2: 굉장히 덥습니다.
1: 그렇다죠.
2: 네. 네. 포항의 원정이 굉장히 힘든 원정이거든요.

0: 말이죠. 전북연대가 이제 지난주에 대전과 포항 경기를 했잖아요.
1: 네네.
0: 네, 두 경기를 교수님이 보시기에 전북이 상대했던 두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1: 사실 뭐, 볼 문전 앞에 대한 집중력 싸움이고요. 그
0: 네.
1: 다음에 이제 또그전 경기 인천한테 졌었잖아요. 대전하기
0: 그렇죠.
1: 전에. 그래서 흐름적인 측면도 그랬고, 선수들이 다운되는 그 시점에서 그 대전과의 경기가 원하는 경기를 못했고, 사실 이날 포항과의 경기가 전북이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상당히 오랜 침체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죠.
0: 그렇습니다.
1: 이 흐름을 선수들이 역시 우승을 해본 팀이고, 또그 감독이나 스태프들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났었을 때 다음을 갈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선수와 스태프들이 명확하게 경기장 안에서 표현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네네. 이제 전북의 이제 선발 라인업이 약간 또 수비진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최우진 선수가 들어오고
1: 네.
0: 기티스가 선발로 나오고 뭐 이런 변화를 줬는데 어떤 변화를 준 이유가 있겠죠?
1: 사실 그 대전전에서 그 좋은 결기를 가져오지 못했고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측면의 변화를 줬고 또 공격적인 측면들은 지금 이승우, 강상민, 이동진 외에 거기 대체하는 선수들이 마땅치는 않아요 전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 태우진 선수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포항과의 경기에서 조금 더 측면을 높은 위치에다 두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0: 기티스가 바로 이제 본인의 진가를 보여준 경기가 포항전의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1: 네네네.
0: 이제 90분간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1: 사실 그 전북이 지난 그 대전 경기 또 그리고 인천 경기에 승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포항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경기 흐름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사실 그 기트스를 타겟에 놓고 그 롱볼을 때렸던 상황들과 조금 다르게 이날은 전체적인 흐름의 미드필드에서 볼을 소유하고 이 볼들을 측면으로 자꾸 이동시키면서 상대를 분산시키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포항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포항의 압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송봉근의 어떤 그런 슈퍼세이브를 통해서 경기 흐름을 또 바꿨고요. 이런 것들이 포항을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모든 팬들이 기대했던 그런 김해건의 어떤 투입이 빨라졌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동희 선수는 부상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또 김해건 선수가 빨리 투입하면서 다양한 공격의 조합, 특히 그동안 보지 못했던 패스의 볼 프로그레션들을 볼수 있어요. 공격의 방향들을 보고 공격들의 움직임, 패스의 연결성을 볼수 있었다는 게 전북이 다음에 라운드까지도 정말 좋은 흐름을 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볼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네. 앞에서 이제 대전 경기에서 이제 선수의 교체가 감독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전북연대 감독님으로 봐서는 느슨하게 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제 팬들은 얘기하는데 포항전에서 보면은 선수 교체가 빨라졌고 그에 따른 전술 변화도 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평가를 하던데요. 후반에 김진규 기티스를 모타와 감보아로 바꿨고 조희재 이승우를 빼고 박지수 김승섭이를 넣고 그 다음에 예 조희재도 사실 약간 부상이 있어서 교체를 한 거죠. 네,
1: 네네네.
0: 그 다음에 김영빈 선수가 또 들어와서 연재훈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것도 하나 선수 교체 수비진에 약간의 부상도 있었지만은 교체가 빠르다던 것은 어때요? 그 경기에 플러스가 됐나요?
1: 사실 그날 경기는 전북이 1대0으로 이 승리를 하고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0: 그렇죠.
1: 이제 후반에 들면서 보셨겠지만은 포항의 쓰리톱을 만듭니다. 이호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세 명의 그런 포드의 높은 그런 타점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0: 네.
1: 전북은 수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부담감, 또 체력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적절한 그런 그 선수 교체였고, 또 선수 교체를 통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을 바꾸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측면을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날. 또 추가 시간을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0: 그렇죠.
1: 그런 상황.

0: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그 전반 13분에 이제 전북의 첫 득점이 VAR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0: 네네네.
1: 네네. 전반 14분에 기티스의 선수가 헤더로 포항 골망을 먼저 흔들었으나 비디오 판독의 결과로 중원에 있는 오베르단 선수가 업사이드를 했던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0: 그 볼이 이제 반대에서 그 킥이 넘어오고 이동규 선수가 그 볼을 다시 컷백하는 형태로 볼을 안으로 집어넣는 상황이었고요.
1: 그렇죠.
0: 그때 기티스가 득점을 했을 때 아마 이동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베르단 선수가 상대 수비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뭐 다시 돌려보니까 그거는 뭐 정확한 판단으로 보여졌고요.
1: 네네네.
0: 사실 뭐 좀 전북으로서는 되게 아쉬운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1: 결국은 이제 기티스 선수가 골을 넣게 되기는 되는데 전북의 득점 장면을 이제 좀 한번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반 42분에 기티스의 K리그의 데뷔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전북에 와서 첫 번째 골을 지금 넣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사실 그 이승우 선수의 그 감각적인 그런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패스하는 부분들
1: 네.
0: 이런 것들이 볼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기티스가 볼 컨트롤을 했지만 살짝 이게 볼 컨트롤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이제 워낙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넘어지면서 슈팅을 한 볼이 상대를 또 맞아요. 보면 그래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수비수를 맞고 그게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골이 전북이 승리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1: 그런
0: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네네. 이제 기티스가 경기가 회수에 참가를 할수록 본인의 진가를 보여주더라고요.
0: 그날
1: 네, 포항전의 경기를 보면서 아 기티스가 임대로 이렇게 온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는데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그 김영빈의 톤이 담긴 이 헤더 추가골 말이죠. 이거 언제 수비하는 선수가 여기까지 뛰어나와서 골키퍼와 1대1 대결을 하게 됐는지 저도 정광석과 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0: 참 그 노련한 또 노장의 선수이기도 하고.
1: 네.
0: 사실 이날 그 흐름적으로 보면 후반에 일방적으로 포항한테 그 밀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경기 시간은 다 돼가고 있고. 그래서 포항이 계속 농구를 통해서 상대 박스 안에서 그 전북의 박스 안에서 회전 경합을 하고 득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때 김영빈 선수가 자기 맨투맨이 좀 앞으로 쏠려 있었고요. 그때 헤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볼이 전환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전환되는 그 과정 속에서 김영빈 선수가 끝까지 볼을 쫓아가게 되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그 황인재 선수가 사실은 실수를 한 거죠. 골키퍼가.
1: 네.
0: 볼을 정확히 맞추지 못했고 추격하는 김영빈 선수가 또 수비 선수이기 때문에 높은 타점에 헤딩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고요. 거기서 노장 선수가 또 떠서 높은 그 체공력으로 득점까지 만들면서 사실 이 경기의 세기를 받고 포항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 또 전북으로서는 승리를 완전히 그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그 볼이 바운드가 예상보다 높게 뜨더라고요, 바운드가. 그러니까 골키퍼가 키를 넘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공간 시간에 김영빈 선수가 헤드가 더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골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김영빈 선수 살아있네. 올해 두 번째 골이라고 하더군요.
0: 네. 네, 아주 네. 정말 전북으로서는 승리를 그런 확정짓는 그런 득점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그냥 수대로 그냥 물을 한번 확 관중들한테 선물해 주는 네.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반 27분에 이제 김예건 선수가 이동준의 이제 약간의 부상으로 나왔습니다. 또 엄청나게 관중들한테 또 박수도 받았고 다른 방송사 캐스터들을 보니까 이 김예건 선수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던데 교수님 어때요? 날이 갈수록 저렇게 인기가 높아진다니까.
0: 사실 뭐 김예건 선수가 그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프로에 계약을 하고 또 경기를 지금 참여하면서 득점까지 만들고 또 경기 장면마다 번뜩이고
1: 네.
0: 또 새로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북의 그런 모습들에 대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1: 네.
0: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선수는 또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 경기장에서 좋은 플레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주 걱정해야 되겠어요. 1등, 1위 달리고 있는 FC 서울과 이제 전주성에서 빅매치를 하게 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상 좀 하시죠.
0: 사실 뭐 전주성에서 승리를 하기는 서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직전 경기 울산에게 또 서울이 패하면서 그 흐름을 잃었고요. 또 전북은 포항을 원정에서 잡으면서 팀 분위기가 살아난 또 그리고 이 장소가 또 전주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생각했을 때
1: 네.
0: 전북이 조금 더 측면과 또 공격의 다양성들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그냥 홈 팬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1위 서울이 승점 42점, 전북이 33점인데 만약 전북이 3점을 딴다면 36점이 되면서 6점 차이, 두 게임 차이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따라붙어야 네네. 좀 수월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튼 더위의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 또 그냥 현장에 감독관 가신이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 여러분 시청출하고 계십니다. 자, 프로 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기아는 하나와 키움 이렇게 6연전을 치루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 결국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김병철 감독,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김 감독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2: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1: 우리가 하위 팀들이라서
2: 네네.
1: 못해도 4승 2패 아니면 3승 3패다 했는데 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2: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1: 자, 이제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죠. 자, 한화야 1차전 경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기아가 7대3으로 승리하면서 4연승을 이어갔는데 이 경기의 승부처를 어디로 보시는지요?
2: 저는 승부처가 두 번 있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이래 말입니다. 먼저 점수를 내줬지만 카스트로의 동점 홈런이 바로 나왔었고요. 네. 이어 한준수의 3런 홈런까지 터졌습니다. 네. 초반에 흐름을 완전히 가져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회였습니다. 1-4-1-3루 위기에서 김범수가 올라와서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고 봅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안타가 꼭 많이 쳤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닌데 하나가 그날 안타를 기아보다 더 많이 쳤단 말이에요.
2: 네, 하나가 14개, 기아가 9개를 쳤죠.
1: 그런데
2: 네.
1: 기아가 이겼단 말이에요.
2: 네네. 네네. 안타 개수로 이기는 경기는 경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야구는요. 네. 기아는 필요한 순간 장타가 나왔었고 하나는 안타는 많았지만 점수로 연결하지 못했고요. 네. 결국 득점 효율에서 기아가 훨씬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황동환 선수가 이제 선발 투수 나왔는데 네. 투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2: 네, 황동환 선수는 화려한 투구는 이날 아니었습니다. 7피 안타를 맞았거든요. 하지만 선발 투수는 팀이 이길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황동환이 5이닝 1실점으로 막아주면서 불펜도 편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재현 선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시즌 10호 투런 홈런을 터뜨렸는데 홈런 10개, 도루 10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것도 신인이.
2: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기아는 외야에 똑같은 10홈런, 10도루를 기록한 두 명의 선수가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2: 네,
1: 김호령
2: 맞습니다.
1: 선수가 있죠.
2: 네네네.
1: 네네.
2: 네, 정말 반가운 부분이거든요. 네. 네, 김호령 선수에 이어 박재현 선수까지 10홈런 10도루를 달성했다는 것은 기아의 외야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단순히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와 주루에서도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박재현 선수는 어린 나이에도 기대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아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1: 네, 박재현, 김호령, 나성범.
2: 네네.
1: 10개 이상 홈런 치는 선수가 외야에 딱 포진돼 있네요.
2: 네네. 맞습니다.
1: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네.
2: 기아가 홈런 공장 아닙니까?
1: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성도
2: 네네.
1: 외야 3명이 전부 다 10개 이상 홈런을 치는 그런 선수를 보유하는 것도 이거 기아의 장점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요. 뭐 박재현 선수는 20개도 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계속
2: 치고 있습니다.
1: 계속 치고 있습니다. 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범호 감독이 자신의 능력치다. 네.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 네. 네. 네,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선수에게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1: 그럼요.
2: 의미입니다.
1: 네, 네.
2: 젊은 선수들은 기회를 받으면서 자신감이 붙거든요.
1: 네.
2: 그러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박재현도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평가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2차전 경기로 가보죠. 2차전에서는 또 3대7로 패하면서 4연승이 끊겼습니다. 패인은 어디에서 찾아
2: 저는 이날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올러의 재구였고 또 하나는 하나 선발 화이트를 공략하지 못한 타선이었습니다.
1: 네.
2: 특히 올러가 하이 타선을 상대로 볼넷을 내준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그 옛날에 감독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선수를 믿고 좀 쉬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더 못 던지더라. 올려 선수가 그런 격이에요. 지금 휴식주였다가 말이죠.
2: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1: 그러니까 올려 선수가 충분한 휴식주하고 나왔다가
2: 네네.
1: 또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2: 그날 구성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문제는 제구였습니다. 네. 특히 아쉬운 타순에 하이 타순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볼넷을 내주면서 스스로 이기를 만들었었고요. 결국 중심 타선에 장타를 허용했습니다. 올라덥지 않은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장면을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까요?
2: 저는 이해라고 봅니다. 네. 8번, 9번 타자에게 연속 볼넷을 내준 뒤에 심우준에게 3점 홈런을 맞았잖아요.
1: 네.
2: 그 장면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넘겨준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좋은 투수일수록 하이타선을 쉽게 상대해야 하는데 이날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1: 네, 네.
2: 야구에서 볼넷은 안타보다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특히 하이타선에서 내준 볼넷은 투수를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결국 주자를 내보낸 뒤 중심 타선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하이 타선의 볼넷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네네. 그런데 이제 기아는 올러 선발이고 그다음에 한화는 화이트 선수가 네네네. 나왔는데 이 선수가 아주 또 호투를 보여줬어요.
2: 네, 맞습니다. 하나 선발 화이트가 워낙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1: 네.
2: 기아 타선도 몇 차례 기회는 있었지만 흐름을 바꿀 만한 집중타가 나오지 않았고요.
1: 네.
2: 결국 초반에 벌어진 점수를 끝내 뒤집지 못했습니다.
1: 네, 네, 네. 자, 3차전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기아는 3차전도 내주면서 하나의 위닝 시리즈를 허용했는데 그 패인이 무엇이었을까요?
2: 이번 지난 경기 역시 초반 흐름을 내준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1: 네.
2: 시라카와가 3회 연속 안타 홈런을 허용했고요. 4회에는 실책까지 겹치면서 경기 분위기가 하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시라카와가 선수의 그 투구 내용이 갈수록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 구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고 구속이 150km까지 나왔으니까 구속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하지만 원하는 공 코스로 공이 가지 않았고 중요한 순간에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 많았습니다. 아직 KBO 타자들과의 승부 경험이 더 쌓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네. 이제 투수의 생명은 제구냐? 스피드냐?
2: 네네.
1: 제구죠?
2: 제구가 중요하죠.
1: 그렇죠.
2: 네.
1: 그런데 선수들 나온 선수마다 제구가 안 좋았다고 판정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올로도 그렇고 시라카와도 그렇고.
2: 뭐 그날의 컨디션이
1: 컨디션이에요?
2: 네. 그날의 컨디션이라고 봅니다.
1: 투수 출신이다. 컨디션.
2: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4승 2패로 가야 될 분위기인데 조금 느슨하게 경기를 운영하지 않았나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 네네. 네. 자 그런데 3연전을 보면은 선발진이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2: 경기는 첫 경기는 한경화가 자기 역할을 해줬지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경기는 선발이 초반 흐름을 잡아주지 못했거든요. 결국 선발이 길게 던져줘야 불펜도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번 시리즈는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1: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경기에서 양 팀이 모두 다 아시아 쿼터 선발로 대결을 붙였단 말이에요.
2: 네, 관심이 좀 있었죠. 네.
1: 완패를 했어요.
2: 네.
1: 네.
2: 두 투수 모두 아시아 쿼터 선수였지만 경기 내용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1: 네.
2: 왕현청은 2기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했고요.
1: 네.
2: 시라카와는 실점 이후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2: 그렇죠.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발진이 정상 컨디션만 되찾는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결국 후반기 기아의 성적은 선발진이 얼마나 안정감 있게 되찾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1: 네, 네, 네. 그 이리 선수가 또 신중에 남았는데 컨디션이 좋았어요.
2: 전날 이날 경기에서 가장 반가웠던 장면이 이의리 선수의 투기였다고 보는데요.
1: 네.
2: 실점은 있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최고 구속이 155km까지 나왔고 공의 힘도 예전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 있게 공을 던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정혜영과 이의리가 살아야 기아가 산다.
2: 맞습니다.
1: 맞죠?
2: 네.
1: 네.
2: 지금 불펜진이 많이 불안하고 있죠.
1: 정의영과 이일이가 살면 코리안 시리즈 가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지금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리 선수가 그날 최고 속도가 뭐 155km까지 나오고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인다면 희망이 보인다.
2: 네네.
1: 보인다.
2: 그렇죠.
1: 네. 어떤 면이 보이시는가요?
2: 지금 이의리 선수는 지금 일본에 갔다 온 후에 네네. 자신감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투구 메커니즘이 좀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네.
2: 그래서 아주 지금 선발 지금 다음 경기 선발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 그렇죠.
2: 그 누구야 곽도기 선수가 지금 부상 당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불펜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1: 네네.
2: 예. 아마 이제 이의리 선수는 마무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네. 최고 155km 속도 그리고 구위가 회복됐고 제구력만 만들어 놓으면 이의리 선수가 선발로 가서 자기 몫을 해줘야만이 네네. 우선 선발이 튼튼해지거든요.
2: 그렇죠.
1: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날 경기 직후에 발표된 트레이드가 또 갑자기 큰 화제가 됐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트레이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2: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발표가 나왔죠. 이번 트레이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2: 기아는 내야를 보강을 하고 하나는 불펜을 보강하는 목적이 분명했던 트레이드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하석주의 내야수 고참이면서 꼭 필요한 선수고 이제 결국은 내야도 있지만은 대타를 믿을 만한 대타가 없다는
2: 그렇죠.
1: 거예요.
2: 그렇죠. 예, 예.
1: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네, 네. 내려가는 바람에 네. 내야수 중에 네.
2: 김선빈 선수도 지금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예. 적절한 트레이드였지만
1: 네.
2: 예. 이제 김선빈 선수가 좀 뭔가 반등의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네, 네. 자 이제 이별하는 이영범의 이별 그다음에 시라카와와의 눈물. 뭐 사나이가 사나이들끼리 뭐 이별과 눈물인데 뭐
2: 시라카와 선수가
1: 사연이
2: 시라카와 선수가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뭔 사연이 있는 거예요?
2: 뭐 경기 후 시라카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1: 네.
2: 기아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이영범 선수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만큼 선수단 분위기가 좋았던 뜻이기도 하고 프로에서는 이런 이별들이 늘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사실은 정들었던 장소를 갑자기 예고도 없이 통보가 되잖아요. 아,
2: 시라카와 선수가 착한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하석주도 말이죠.
2: 네네.
1: 하나의 토종 아닙니까?
2: 맞습니다.
1: 그 토종을 갑자기 그냥
2: 글쎄요.
1: 본인이 좀 요 근래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2군에 내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2: 네.
1: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말은 이제 뭐 기아에 가서 잘하겠다고 네. 그랬는데.
2: 하나 팬들은 안 쓰려면 트레이드라도 시켜주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야, 정말 참 직장인들이 네. 저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는 부장 진급하는데 본인은 대리로만 계속 있는 격하고 비슷해요. 산안 승진해서 가는데 사실 트레이드 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자기들 자른 데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2: 글쎄요.
1: 참. 아 이해갑니다. 네. 이해갑니다. 제가 하석주 선수 기아로 왔으니까 한번 인터 한번 해야 되겠어.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이영범 선수는 또 신인인데 가게 됐어요.
2: 네.
1: 네. 가셔서 파이팅 하세요. 이영범 선수. 네. 자, 그러면 이번 트레이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신다면.
2: 네. 트레이드는 지금 한 경기만 보고 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즌 후반과 그리고 가을 야구까지 내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과정이거든요.
1: 네.
2: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1: 네.
2: 현재로서는 양팀 모두 필요한 부분을 채운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석수 선수가 기아 내야에 얼마나 빨리 녹아들고 이영범 선수가 하나 불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영범 선수 이별에 대한 사진을 선수들이 전부 경기 끝난 다음에 운동장에 모여서 사진을 네네. 찍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막 울컥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다들 자 정이 들었을 텐데. 자 이제 키움과 1차전 앞에서는 이제 앞에서 1승 2패로 마무리를 했고 키움전 3연전을 어떻게든지 해서 최악이 3승 3패 아니면 4승 2패 이건 네. 네.
2: 이때까지는 10승 전승을 하고 있었죠.
1: 그렇죠.
2: 네.
1: 그러면서 그냥 1차전에 또 그 네. 카운터 펀치를 때려야 되는데 맞았어요. 얘기 좀 해주시죠.
2: 네, 쉽게 끝날 경기였는데 네. 기아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역전까지 만들었습니다. 다만 네. 마지막 한순간에 집중력이 승부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더 아쉬움이 큰 패배였습니다.
1: 네, 결국은 또 이건 또 불펜 투수들의 문제가 있겠군요. 그러면.
2: 네, 사실 뭐 안우진 선수의 구위도 좋았지만 기아 초반에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1회와 3회 득점권에서 한 방이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키움이 먼저 점수를 내주면서 점수를 내면서 경기를 흐름을 가져간 것이 아쉬웠습니다.
1: 네. 6회까지 4-4, 7회에 기아가 다시 5-4로 역전, 네. 8회에 키움이 5-5 동점 따라붙고 9회에 3점 홈런을 허용하셔서 기아가 허용하셔서 키움이 이긴 겁니다.
2: 네,
1: 그렇죠?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 자, 5회와 6회 공격 기아다운 모습이 보였었죠.
2: 네, 네, 맞습니다. 카스트로노 선수와 김대용 선수의 연속 홈런으로 분위기를 바꿨었고요. 네. 6회에는 집중타로 결국 4-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공격력은 역시 기아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7회에 이제 박상준 선수의 역전 홈런이 나왔는데도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2: 네, 박상준 선수의 홈런으로 분위기를 가져왔었죠. 네. 네, 바로 다음 이닝 동점을 향한 것이 가장 아쉬웠고요. 그리고 9회 안치홍 선수에게 결정적인 3점 홈런을 맞으면서 승부가 넘어갔습니다.
1: 네, 네. 이 경기에서 이제 8회 기아의 공격이 매우 기억에 남는데요.
2: 네, 네. 8회 말 더블아웃 장면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1: 예,
2: 박재현 선수의 안타로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었는데 카스트로 선수는 직선타 카스트로 선수가 직선타를 쳤죠. 이때 주자가 기루하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공격이 끝났습니다. 그 장면이 이후에 경기 흐름이 기움적으로 넘어갔다고 보여집니다.
1: 아, 그렇군요. 더블아웃 때 보여주면서 네. 경기가 이제 기울어졌군요. 네. 자, 기아가 이제 3연패에 빠졌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불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맞습니다. 세 경기 모두 선발진도 기대만큼 버티지는 못했지만 네. 더 큰 문제는 경기 후반을 책임져야 할 불펜입니다.
1: 네.
2: 특히 마무리 역할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1: 네네. 지면서도 공격은 살아있더라. 뭐 많이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2: 살아있을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니까.
1: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타격 보였는데.
2: 네네, 맞습니다. 김대훈 선수가 4타수 3안타 시즌 28호 홈런과 2타점을 기록하면서 중심 타자다운 활약을 펼쳤고요. 카스트로 선수도 5타수 4안타에 시즌 10홈런까지 터뜨리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박상준 선수도 8회 역전 솔로 홈런으로 끝까지 승부를 뒤집으려는 저력을 보여줬고요.
1: 네.
2: 중심 타선과 젊은 선수들의 타격감은 분명 살아있다는 점이 긍정 적이었고요.
1: 네.
2: 이런 흐름이라면 남은 시리즈에서도 충분히 좋은 공격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키움과의 2차전 경기 9-5로 승리를 하면서 3회패를 끊었는데 뭐 이제 기분 좋은 50승을 달성을 했어요. 이제 팀이
2: 네네, 네네. 무엇보다 끊어야 할 연패를 끊어냈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 네.
2: 초반 5득점으로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었고 홈런 4개를 앞세운 화끈한 공격력으로 기아 야구의 색깔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시즌 50승 선착과 함께 팀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승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역시 승부처는 1회였다고 봐야죠.
2: 네, 승부는 1회였습니다.
1: 네네.
2: 박재현 선수 출루를 시작으로 카스트로가 기회를 만들었었고 나상범 선수의 시즌 20호 3런 홈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 네.
2: 여기에 하주석 선수의 기아 첫 안타와 첫 타점, 김규성 선수의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1회에만 5점을 뽑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이제 트레이드에 합류한 하주석 선수가 첫 경기부터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2: 네, 첫 경기치고는 정말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첫 안타를 적시 2루타로 연결하면서 첫 타점까지 기록을 했고요.
1: 네.
2: 몸에 맞는 공 두 개를 포함해서 세 번이나 출루를 했습니다.
1: 네.
2: 무엇보다 하주석 선수는 타격도 있지만 2루수와 유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김선빈 선수의 체력 부담도 덜어주고 내야의 운영 폭도 넓어졌다는 점에서 기아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2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2: 네.
1: 1군의 선수가 3, 40명이 경기를 하더라도 야구는 부상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2: 그렇죠.
1: 볼을 쫓아가야지 그놈을 잡아서 역동작으로 던지는 경우 또 스텝이 엉키는 경우 주루 프로에다가 다치는 경우 또 투수가 잘못 던져서 몸에 맞는 볼 어디에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2군 선수들을 아주 덥게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하주 선수가 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계속 좀 좋은 그런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노장 우리 양현종 선수가 또 1승을 추가하죠.
2: 네. 양현종 선수는 화려한 투구보다는
1: 그렇죠.
2: 노련한 경기 운영이 돋보였던 경기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5이닝을 책임지면서 시즌 7승과 개인통산 193승을 달성을 했고요.
1: 네.
2: 이후 성영탁, 전상현, 정혜영 선수들이 리드를 잘 지켜주면서 의미 있는 승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1: 이 복이 터지면은 좀 복을 좀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을 보면 몰아쳐서 해요. 이 저 박재현 선수 말이죠.
2: 네네.
1: 홈런은 두 개를 쳤는데 여기에 이제 자동차 또 몇천만 원짜리 걸린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그 자동차 전시된 곳에 다 가서 꽂혀가지고
2: 네네.
1: 홈런 치는 나성범 선수도
2: 이날 박재현 선수가 최고 활약을 펼쳤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야.
2: 생애 첫 연타석 홈런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2: 네. 7회 8회 홈런전에 떨어지면서 네. SUV까지 받는 최고의 하루를 보냈죠.
1: 네.
2: 네. 여기에 나성범 선수의 시즌 20호 3런 홈런 그리고 김도영 선수의 시즌 29호 홈런까지 중심 타선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공격을 이끌었었습니다.
1: 네네네. 네. 제가 그 TV를 보면서 그 당시 방송사의 캐스터가
2: 네네.
1: 그 존이 자동차를 주는 존인지 모르고 그 얘기 멘트를 안 하더라고요.
2: 네네.
1: 어? 저기 분명히 제가 친 게 자동차 쪽에 뒤로 넘어갔는데 이건 분명히 자동차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넘는 자동차
2: 네.
1: SUV잖아요.
2: 네네.
1: 또 신형차도만. 그런데 그 얘기 안 듣는데 좀 지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네요.
2: 네네.
1: 이야, 그래서 저는 없었던 자동차가 다시 생겼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박재현 선수는 그냥 복이 터졌어요. 그냥 안 근데 또 그 얘기 뒤에 나오죠.
2: 네네.
1: 며칠 전에 그 자동차 샀다고 그 얘기 해주시죠.
2: 네. 이날 홈런보다 더 화제가 된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네.
2: 박재현 선수가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홈런전을 맞춰 셀토스를 부상으로 받게 됐죠. 그런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본인이 같은 셀토스를 직접 구입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2: 결국 똑같은 차가 두 대가 생긴 건데 본인들도 가족들과 상의해보겠다면서 웃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2: 네. 연타석 홈런에서 차량 경품까지 정말 잊지 못할 최고의 하루를 보낸 박재현 선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축하합니다. 아무튼 그 선수는 그냥 마냥 웃고만 다녀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또 내년에 연봉 또 엄청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이제 그 자동차는 이제 가족을 안 주면은 그 차는 갖고 기념이니까 그리고
2: 그렇죠.
1: 앞에 샀던 차
2: 네, 그걸
1: 중고차 파는 거죠 뭐. 그 경매에 나오면 누구 살 사람 없나 우리 본부장님 차 안 바꿔요 제가 중간에 얘기해 줄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아이고 참 아 부럽다 정말 아 자 이제 패배 이제 3차전에 누가 이렇게 또 패배할 줄 누가 알았나. 경기 총평해 주시죠. 3차전 경기.
2: 네, 3차전. 어제 경기는 초반 대량 실점이 너무 컸습니다.
1: 네. 네,
2: 황동화 선수가 흔들리면서 불펜까지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흐름을 내줬거든요.
1: 네, 네.
2: 그래도 김도영 선수의 시즌 30호 홈런과 네. 나성범 박재현 선수까지 홈런 3방이 나오면서 네. 추격 의지는 보여줬었습니다.
1: 네.
2: 그렇지만 득점권에서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1: 네.
2: 흐름을 뒤집지 못했고
1: 네.
2: 결국 키움의 이닝 시리즈를 내주면서 아쉬운 루징 시리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네, 네. 우울한 한 주였습니다.
2: 맞습니다.
1: 많은 팬들이 그냥 홈 경기에서 6연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최악의 3승 3패 아니면 4승 2패나 5승 1패 뭐 이 정도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2승 4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아 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다음 주, 내일부터.
2: 네네.
1: 내일부터 경기가 아주 막강한 팀, 삼성하고 NC인가요?
2: NC, 네, 네네. 맞습니다. 삼성 원정 3연전이 있고요.
1: 어떻게 예상해요? 네. 이거 아주 막강한 팀들이 지금 나왔어요.
2: 네, 네. 대구에서 1위 삼성, 아, 그리고 창원 NC를 차례로 만나는 6연전인데,
1: 네, 네. 예.
2: 상위권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지금 선발 초반 흐름을 선발 투수들이요 초반 흐름을 잡아주고 불펜이 리드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합니다.
1: 네.
2: 이 두 가지만 잘 이루어진다면 상승권으로 가는 분위기가 기아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에이스들이 삼성전에 우리 기아에서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재구 좀 잘 가듬어서 삼성과의 경기 적어도 2승 1패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4위 자리 지키는 거거든요. LG가 3위인데 53승. 양팀 간의 기아와의 게임 차는 3게임 차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오는 두산하고.
2: 네, 네. 두산과 한 경기 차가 나고.
1: 한화가 아주 그냥 바짝 붙었어요.
2: 네, 맞습니다.
1: 5위, 6위가 바짝 붙었기 때문에 이 점 기아 선수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 네.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또 한 주일 동안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그치고 난 오후였습니다. 우산을 접고 길을 걷는데요. 발밑에 물 웅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까만 아스팔트 위에 물이 고인 웅덩이였는데요. 그 안에 파란 하늘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흐렸던 하늘이 맑아진 것처럼요. 바닥의 웅덩이 속에도 맑고 파란 하늘이 물에 비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고인 물 위에 하늘이 맑고 파랗게 떠 있었던 겁니다. 반영이었던 거죠.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들여봤습니다. 파란 하늘의 모습도 그 사이에 떠 있는 구름의 모습도 건물의 윤곽도요. 다 거꾸로 담겨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반영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섰는데요. 물에 비친 풍경 사이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결이 살짝 일렁일 때마다 제 얼굴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또렷하게 보이다가도 바람이 스치면 금세 일그러지고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바닥에 반영으로 비친 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까만 아스팔트 바다, 물 웅덩이에 비친 세상의 풍경은요. 실제 하늘보다 더 맑고 파랗고요. 그 안에 담긴 저의 모습은요. 새삼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요 며칠 소나기처럼 비가 내렸다가 맑았다가 그랬는데요. 장마였죠. 이제 그 장마도 지나고 있다고 일기예보에서 그랬더라고요. 남부지방은 제주 지역은 특히 이미 장마가 지났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장마가 이제 남부지방은 지났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일기예보가 나오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은 올해 비가 거의 안 왔나 봐요. 장마 기간 동안. 그래서 부산 지역 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비도 안 왔는데 장마가 언제 지나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장마가 지나고 있습니다. 소나기처럼 비가 내렸다가 맑았다가 그런 날이 한참 며칠 동안 있었는데요. 이제 그 장마도 지났다고 하니까요. 소나기처럼 비가 쏟아지고 잠깐 그치면요. 바닥에 특히 장마 기간에는 우리가 많이 물이 고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비가 오고 난 후 길 위에 크고 작은 웅덩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아스팔트 바닥인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거기가 잠깐 다른 공간이 됩니다. 하늘이 담기고요. 가로수가 담기고요. 요즘처럼 여름에는 연두빛이 진해진 초록빛 그런 나무들을 비친 반영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반영이 되어 담기기도 합니다. 고작 몇 센티미터도 안 되는 얕은 물인데요. 그 안에는 하늘 그리고 세상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닥에 물이 고여서 반영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반영에 비친, 반영이죠. 반영에 비친이 아니고요. 반영을 좋아하는데요. 바닥에 고인 물에 다가가면요. 제 모습이 그 물에 비치기도 합니다. 물에 비친 반영인 거죠. 이 모습에 가끔은 길을 가다가도요. 멈추고 빠져들기도 합니다. 빠져든다고 하니까 나르시시즘 그런 건 아니고요. 일상에서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게 정말 가끔이거든요. 물론 아침마다 거울을 보긴 하지만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땐 대충 머리를 말리거나 할 때 이제 출근을 하거나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급한 마음으로 대충 잠깐 보고요. 저는 보통 그때도 거울을 보면서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오늘 할 일이나 잠시 후에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될 여러 가지 일정들을 생각을 하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말리면서 그렇게 거울을 보니까요. 실은 시선이 거울로 향해 있을 뿐 저를 자세히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도요. 가끔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모습을 볼 때가 있긴 하지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 아예 거울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더 잘 비치겠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요. 거울이 없다고 해도 보통 엘리베이터는 은색으로 벽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제 모습이 흐리게 남아 거울이 없어도 비치게 되죠. 근데 비치는 모습을 의식하지 못하다가 평소에는 어떤 때는 비친 내 모습이나 거울을 바라볼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때는 보통 눈곱이 꼈는지 헤어스타일은 괜찮은지 잠깐만 볼 뿐이죠. 저를 의식하고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하물며 물 웅덩이에 비친 반영이어서요. 제가 잘 보이는 것도 아니죠. 바닥에 물이 고여서 비가 개고 난 후에 한참 지나면 바닥에 물이 다 증발해 버리니까 볼 수 없지만 비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것도 조금 내리면 물이 고이지 않고요. 소나기처럼 와 왔다가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면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웅덩이에 그 반영이 특히 하늘 같은 게 잘 보이죠. 하늘이 파란 날이면 주변을 지나가다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 반영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반영에 가까이 가면 내려다보는 내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반영이기 때문에 그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고 전체적인 윤곽 정도만 보일 뿐이었는데요. 그날은 한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이날 찍은 사진은요. 제 마음에도 들어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너튜브 보이는 날이요에 올려놓을게요. 물 웅덩이에 비친 하늘은 정말 더 맑게 보였습니다. 검은 아스팔트, 까만이라고 해야지 뭔가 더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까만 아스팔트가 배경이 되어서 그런지요. 파란색이 더 짙어 보이고요. 구름의 흰색도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실제 하늘을 봤을 때보다 발밑의 웅덩이를 봤을 때 오히려 하늘이 더 하늘답게 파랗고 하얗게 보였습니다. 이게 가끔은요, 물 웅덩이를 보는데요. 저의 진짜 모습보다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모습이나 어떤 상황 속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알게 될 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무언가에 비친 나를 보는 게 더 편하고 더 솔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비친 제 모습은요, 마냥 선명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누가 지나가면서 물을 살짝 밟고 가면 이게 동그랗게 물매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짝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 순간 얼굴이 흐트러졌습니다. 잔 물결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았고요. 거울처럼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계속 물 위에서 반영이 흔들리고 다시 잡히기를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요, 저를 보는 시선도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가 조금씩 다르고요. 기분이 좋은 날의 저와 지친 날의 저도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표정이나 말투가 매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웅덩이 속에 비친 반영에 비친 얼굴처럼 흔들리다가 잠깐 또렷해지고 또 흔들리는 걸 반복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어쩌면 이상한 거예요. 매번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상황일 순 없는 거겠죠. 그리고 물 웅덩이에 비친 세상의 풍경과 모습은요, 일상과 마음이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크고 단단해야만 많은 걸 품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어도요, 지금 조금 얕고 여려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물 웅덩이처럼 생기고 거기에 비친 반영이 그 하늘의 풍경이나 주변의 모습에 따라서 다르게 비치는 것처럼 상황 상황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도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 온 다음에 웅덩이 하나 보고 별 생각을 다 했죠. 네, 그날따라 늘 이렇게 지나면서 그 웅덩이를 보는 건 아닌데 날씨가 너무 맑고 파랗다 보니까 그 웅덩이를 한참 보게 되더라고요. 한 10분 정도였을까요? 확실히 5분 이상은 최소한, 근데 10분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도 찍고 또 이리저리 가면서 다시 한번 보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5분 이상은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물 웅덩이 앞에서 말입니다. 이리저리 자리를 바꾸면서 바닥에 비친 풍경도 봤고요. 사진도 여러 장 찍었고요. 그러다가 사진을 한참 찍다가 주위를 봤는데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제가 뭐하고 있을까? 바닥에 대고 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눈이 마주치니까요,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요, 물에 비친 셀카를 한참 찍고 있었는데 마치 셀카를 안 찍었던 것처럼 바닥을 안 찍었던 것처럼 하늘도 찍고 스마트폰으로 주변의 나무들도 찍는 척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저는 비가 온 후 바닥에 고인 물에 세상이 비치면요, 그 풍경을 사진으로 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눈에 띌 때는 사진도 찍어서요, 반영이죠. 물이 고인 그 웅덩이에 비친 세상의 파란 하늘의 모습이나 때로는 흐린 하늘의 모습이나 그리고 많은 부분 저는 그 셀카 중에서도 바닥에 비친 반영, 물에 비친 반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아마도요, 바닥에 고인 반영을 본다기보다는요, 그 비친 풍경을 통해서 지금의 일상을 마주하는 거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갠 다음에 쨍 하고 하늘이 맑고 파래지면 날씨가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걷거나 일상 중에서는 그 파란 하늘, 아, 오늘 날씨가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게 드물죠. 이미 비가 갠 다음에 하늘은 파랗게 맑아졌는데 모르고 있다가 가끔 정말 어떤 날, 생각해보니까, 아, 오늘 날씨, 물론 덥고 습하지만 하늘이 참 맑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물론 우리가 바닥만 보고 가면 안 되지만 대부분 저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게더 좋다는 파입니다. 근데 가끔 고개 숙여서 바닥을 보다 보면 뜻밖의 날씨가 이렇게 파랗게 갠지도 몰랐는데 너무 우리가 시선을 앞에 두고 가면 당연히 그렇게 걸어가죠. 가면 이미 하늘은 파랗고 맑은데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주변이 전체가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문득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 까만 아스팔트에 조금 고인, 일정 정도의 고인 물 웅덩이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면 그 눈에 확 띄죠. 까만 아스팔트에 파란 하늘이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라디오 책갈피의 오늘 첫 곡입니다. 윤건과 이효리가 함께 부릅니다. 이뻐요.

윤건 이효리 이뻐요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7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6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126회 방송 내용은요.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혹은 안 좋을 때 여행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 이런 날에 보통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히 이유는 없는데 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너무 오랫동안 프로필에 올려놓으니까 질렸을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땐 갑자기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와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요. 이 작은 사진 하나가 은근히 많은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딱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프로필 사진을 보면요. 나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라는 무언의 알림 같은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거나 끝났을 때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일 수도 있고요. 또는 힘든 시기일 때 뭔가 힘을 다짐 내지는 으라차차 하는 의미에서 그 시기에 프로필이 바뀌곤 합니다. 때로는요, 지금 상황에 우울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기분 전환으로 프로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없던 사람인데요. 그 SNS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보다가 바뀐 프로필 사진 하나로 그 사람의 근황을 짐작하기도 하고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사진 한 장으로 전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필은 모습의 사진이 아니고요.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이 아니더라도 풍경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 됐던 그 이미지나 사진을 올릴 때 그 마음이 가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프로필에 올리곤 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꾼다는 건요. 그냥 분위기 전환, 기분 전환일 때도 있고요. 뭔가 마음을 정리하거나 담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사진을 고르거나 올리면서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 란에 사진을 업로드, 이미지를 업로드 할 때도 뭐 마음에 다짐을 하거나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걸 올릴까 하면서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진첩을 보면서도 아, 그 사진을 찍었던 그 순간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그 자체가 위안이나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땐 누군가에게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마음이나 상황을 전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상황은 다를 거고 다른 겁니다. 어쩌면요.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그 순간보다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고르는 순간 때문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126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초록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프로필도 초록소나무네요. 웃는 이모티콘. 생각해보니까요. 유튜브에만 프로필 이미지를 올리고 폰이나 SNS에는 제 사진, 증명사진 같은 사진을 올려놨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보통은 비슷한 느낌 아니면 똑같은 사진이나 이미지를 전체 내 프로필, 그게 스마트폰이든 SNS든 다 올리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각 내가 사용하는 SNS마다 SNS마다 그리고 폰은 서로 다 다른 이미지를 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저도 그린 소나무님처럼 초록이를 좋아합니다. 초록초록 화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방송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런 것도 취미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니면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뭔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온라인에서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 그 중에 하나가 화초예요. 그래서 서점과 관련된 온라인 홈페이지를 가거나 아니면 화초를 파는 그런 홈페이지들이나 소개하는 블로그들 있죠.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게 취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를 즐겨찾게 해놔요.
책도 그렇지만 즐겨찾기 하면서 찜 하면서 선물함에 담아놓으면서 저는 뭔가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굳이 살 것도 아닌데 책도 그렇고요, 화초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즐겨찾기 담아놓으면서 선물함에 담아놓으면서 마치 구입한 것 마냥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화초도 그래요. 가끔 한번 힐링이 필요할 때면 홈페이지에 가서 화초를 보기도 하고요. 마음에 드는 건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놓기도 합니다. 가끔 충동 구매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한데요. 화초요. 지금은 꼭 참고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도 화초가 이미 충분히 많아서요. 집에도 제가 구입해 놓은 화초가 많고 사무 공간에도 화초가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계속 새로운 마음에 드는 아니면 만나고 싶었던 화초를 온라인에서 볼 때마다 막 손이 일단 찜은 해놨고요. 구매하기로 마우스 커서가 가는 걸 멈췄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화초를 새로 드리는 것보다 이미 충분히 많아서 지금 함께하는 초록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방송에서 한 번씩 이야기했던 것 중에요. 고구마 순 키우기가 있었잖아요. 고구마 순 저는 예쁘고 참 좋아하는데요. 한두달전 정도에 두 달이 된것 같아요. 고구마 두 개를 물컵에 담아서 수경재배를 시작했고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예전에 한두번 정도 근황을 고구마 순의 근황을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엊그제부터 그두개 중에 고구마 하나가 줄기가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고구마 순이기도 하지만 고구마 순이 옆으로 멋지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까지는 위로만 계속 얘가 기울어지지 않고 자랐는데 드디어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두 개의 고구마 중에 싹이 나지 않았던 고구마가 지금은 풍성하게 그렇게 잎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보이는 라디오에 한번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어제 찍은 것 같네요.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책갈피 가족분들과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찍은 고구마 순 사진 올려놓을게요. 이어서 루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썸네일 이미지 너무 예뻐요. 당장이라도 바캉스 가야 할것 같은 히읗히읗 하고 수박 이모티콘과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이모티콘 올려주셨고요. 파란 썸네일 이미지만 봐도 시원해지네요. 프로필 사진은 개성의 표시인 것 같아요. 본인 사진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사진이나 이미지든 그 사람의 성격을 담고 있어요. 저는 프로필 이미지를 자주 바꾸지 않는 편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지난주 썸네일 이미지가 하늘색, 파란색 톤이기도 했는데 그 주변의 소품, 오브제가 막 소라껍질. 그리고 바다의 향수,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조개껍데기 막 그런 거였어요. 소라껍데기 그런 거였죠. 근데 어떡하죠? 오늘은요. 지금 제가 입은 옷도 빨간색 계통이지만 컨셉이 오늘 빨간색이거든요. 더워지시면 어떡하죠? 네. 지난주는 날이 너무 덥기도 해서요. 썸네일이라도 좀 시원해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색과 파란색 톤으로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처럼 여름 휴가 느낌, 바다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썸네일을 만들면서 그리고 올려진 걸볼 때마다 아,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시님 그래서처럼요. 프로필 사진이나 이미지는요. 그 사람의 개성이나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SNS를 보면 프로필 이미지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분의 개성인 겁니다. 이어서 스카이빗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명암이라 생각합니다. 썸네일 이미지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올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건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요. 휴대전화나 SNS, 특히 휴대전화는 업무적으로 통화할 때 나를 먼저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서 저는 프로필 사진을 관리하는 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첫 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전화에서도 프로필 사진은 첫 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에 따라 프로필을 바꾸지는 않고요. 신뢰를 줄수 있는 사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전화를 받을 때 상대방의 사진이나 이미지가 폰에 뜨는 경우가 있죠. 이건 상대방이 자신의 폰의 설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폰에 기본 정보에는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폰을 통하는 메신저나 SNS에는 다 사진을 올려놨는데, 기본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전화가 왔을 때 뜨는 이미지는, 그러니까요. 거기는 왜안 올려놨을까요? 무관심? 아, 좀 귀찮았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올려봐야겠습니다. 가끔은 저도 폰 프로필을 사진에 등록해둘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상대방과 통화할 때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 먼저 뜨면 사진의 느낌이 좋을 때 저도, 나도 한번 올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더구나 잘 모르는 사람과 업무를 새로 시작할 때 아니면 만남을 새로 시작할 때 그런 때 통화할 때는요. 프로필 사진으로 먼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첫 인상이 프로필 사진으로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니홈피 시절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미니홈피가 한창 유행이고 대세일 때는 어떤 회사 면접 볼때그 면접관들이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전에 그 사람의 미니홈피를 가서 미니홈피 대문도 한번 보고요. 그 메인 이미지요. 그리고 올라온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 때론 일기, 방명록, 네, 이 사람의 사회생활은 어떤가? 그런 걸 봤다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프로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프로필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웃는 이모티콘. 저는 꽃을 좋아해서 프로필 사진이 꽃일 때가 많습니다. 꽃 중에서도 해바라기를 좋아합니다. 하면서 역시 꽃 이모티콘 올려주셨네요. 해바라기를 담고 싶기도 해요. 커다랗게 활짝 핀 모습이 좋습니다. 프로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히읗히읗이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해바라기 좋죠. 예쁘고 풍성하고. 같은 의미로 역시 방송에서 몇분 말했지만 저는 탐스럽고 크고 노란 호박꽃을 좋아합니다. 호박꽃을 프로필 사진에 올린 적은 없지만 저는 호박꽃이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해바라기 꽃도 좋아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참 사진 많이 찍을 때는 해바라기 사진을 저도 프로필로 올린 적도 있었네요. 고창 학원농장에 가면 해바라기 꽃밭이 정말 멋집니다. 7월, 8월 정도에 그 농장 가득히, 네, 평야의 들판에 해바라기 꽃이 가득한데 지금 멋지겠네요. 네. 안 가본 지한 3, 4년 된것 같아요. 고창 학원농장은 이런 걸로 유명하죠. 3, 4월 봄이 되면 청보리밭도 유명하고요. 계절별로 이제 유명한 것들이 바뀌는데 하얀 메밀꽃밭이 가득할 때도 있고요. 노란 유채꽃밭으로 가득할 때도 있고 지금은 해바라기가 만발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에드나인, Dear Day.

에드나인 디어레이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6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해월리 운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프로필 사진 양심? 물음표 해주셨고요. 좀 많이 찔리네요. 키읔. 제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삭제해서 폰에 사진이 없어요. 유유. 어쩌다 뽀샵하다가 실수로 잘 나온 사진 있으면 바로 바꿉니다. 키읔키읔키읔. 이칸도쌤 썸네일 완전 여름이네요. 소라껍질, 아, 옥색 바다가 그립습니다. 파도 소리도 그리워요. 더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각자의 방식으로 이열치열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여러 개, 삼계탕도 좋아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는요, 사진 찍으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안 지우고 모아두는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볼 때, 그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지우고 다 남겨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 바꿀 때면요, 마치 온라인 쇼핑하듯이 예전에 모아둔 사진들을 한 번씩 보면서 그때의 기분에 맞는 사진을 고르기도 합니다. 그럼 사진을 찍었던 그 시기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요, 그 장소가 그럴 수도 있고 함께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예전 추억 생각이 나면서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하수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요. 프로필 사진은 잘 나오거나 마음에 드는 거 올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올리는 분도 있을까요? 글쎄요. 양심 찔리실 것 하나 없습니다. 파도 소리 지난주 썸네일 사진 보면서 파도 소리가 떠올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에 속초에 갈 일이 업무 때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업무만 바로 오기 때문에 터미널이나 역에서 업무 보는 기관 끝나면 또 터미널이나 역. 그래서 바다를 못 보고 오는데 속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바로 그 속초 해수욕장 옆이더라고요. 걸어서 한 5분 거리. 그래서 잠깐 봤습니다. 말씀처럼 동해여서 그런지 참 옥빛 파란색 바다여서 잠시였지만 힐링을 했습니다. 삼계탕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엊그제 중복이었죠? 저도 올 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네, 삼계탕 지인들과 함께 먹었네요. 이어서 종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프로필 사진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 그게 제 성격이고 스타일인가 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종무님 말씀처럼요. 그것도 성격이고 스타일인 겁니다. 프로필 이미지나 사진을 보면서 이분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알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는 거예요. 이것도 개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프로필 사진 자잘한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궁금하면 프로필로 보지 마라. 직접 와서 만나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좋아하는 관심도가 다를 거고요.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프로필 이미지는 없어도 예를 들어서 다른 것에 뭐 온라인보다는 오프에서의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종무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꿔요. 취미 중에 하나, 히읗 히읗 히읗 기분 전환. 확실합니다. 히읗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합니다. 프로필 이미지를 바꾸는 거요. 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바꾸기도 하지만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 취미 이야기 많이 하네요. 앞서서 힐링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때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골라서 정작 구입하지는 않고 네, 선물함, 찜해두는 위시리스트에 담아두거나 좋아하는 화초도 제가 위시리스트에 담아두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화초나 책을 쇼핑하는 거 취미라고 했는데요. 프로필 바꾸는 것도 좋아해요. 말씀 나누다 보니 제가 온라인상에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네요. 예전에 미니홈피 시절에요. 오래전이죠. 미니홈피 대문을 바꾸는 것도 저의 취미 중에 하나이자 기분 전환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의 제 마음 상태를 담아서 미니홈피의 메인 이미지나 지금의 SNS 프로필처럼 이미지 또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의 내 마음 상태, 지금의 그때의 마음을 지인들에게 알리고픈
지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들다라고 투정 부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도 있었던 기억입니다. 이어서 아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듣다가 프로필 정리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없는 6번의 여름을 지나서 이제 에어컨 돌리고 잠에 듭니다. 없을 땐 어찌 살았을까요? 역시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합니다. 6월부터가 여름이라면 벌써 3분의 2가 지난 거네요. 아싸, 칸도쌤 좋아하시는 팥빙수가 생각나네요. 윤종신의 팥빙수 신청합니다. 라고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글 남겨주셨어요. 아라님 기억납니다. 네. 작년에 올려주셨던 글이 생각나는데요. 그 여름 동안에 일부러 네, 에어컨 없이 얼음주머니로 여름을 났다고 적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 상황으로 에어컨 구입하셨다는 부분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그 에어컨 틀고 계시네요. 맞아요. 밤에 일과 중에는 여러 저기 뭐 대중교통을 타거나 아니면 실내에 들어가나 에어컨이 잘돼 있어서 오히려 낮에는 밖에 걸을 때 외에는 더운지 모르는데 밤에 잘때 열대야 때문에 더우면 정말 그 다음날의 컨디션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요즘은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주무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아직 지난주에 팥빙수 사연을 먼저 올려주셨던가요? 제가 그걸 보다가 올해 들어 팥빙수를 한 번도 안 먹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라님이 적어주신 사연이 그 내용이에요. 네, 아직도 팥빙수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제 방송을 듣고 그러셨는지 어쩐지 지인분이 톡으로 팥빙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직 먹진 않았지만, 네, 올 여름 가기 전에 며칠 안에 먹어야겠네요. 요즘 한참 더우니까요. 그리고 윤종신의 팥빙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여름에 꼭한 번은 틉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름 중에 꼭한번 틀려고 아껴두고 아껴뒀는데 아라님이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방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을게요. 이어서 소망드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프로필 사진이 다짐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마음을 다지고 다짐을 하면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볼 때마다 다시금 다짐을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프로필 사진은 저에게 그런 다짐의 의미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저도 비슷합니다. 너튜브에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여러 글들이 가만히 보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기분 전환으로 프로필 사진을 올리거나 지금의 내 마음이나 상황을 담아서 올린다는 거요. 어떤 때는 뭔가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 다짐의 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프로필 이미지를 바꿀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진이나 이미지를 골라서 프로필에 올릴 때에도 다짐의 의미가 있지만요. 어떤 사진을 올릴까 하고 프로필 이미지를 고를 때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그때의 다짐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필로 올렸다. 그러면 SNS든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내가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내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짐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진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다짐을 했었지 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모든 프로필이 지금과 같아요. 유튜브 프로필의 귀요미요. 페북, 인스타, 틱톡, 카톡 하물며 저는 전화 걸면 제 프로필이 뜨게 설정해 놨죠. 히트 히트 상대방에게 저예요 하고 알려주는 프로필입니다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네요. 민영님 지금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놓으신 프로필도 그 귀요미 프로필인가요?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로필로 그 사람의 첫인상 상상하게 됩니다.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싱클라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SNS의 프로필 사진은 현대인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사진을 올리는데요. 자녀, 손주 등 가족의 사진은 물론이고요. 반려동물 풍경 사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신상품 출시 때마다 사진을 바꾸어 시선을 모아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때때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지인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반가운 사람도 있고, 이름마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발견한 김에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모임에는 거의 안 나오면서 자신의 여행 사진으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AI 이미지 생성을 처음 배울 때 중세 때에 제 사진을 생성하여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목구비는 비슷해도 뭔가 이미지가 달라 보여서요. 얼른 원래 사진으로 두었습니다. 오래전 어떤 행사에서 그려주신 스케치 캐릭터로 변함없이 걸어놓고 있거든요. 너무 안 바꾸니까 남들이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할것 같아요. 요즘은 SNS에서 그날 생일인 지인을 띄어 알려주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의 생일을 잊고 있다가 생각나서 생일 케이크를 보내준 적이 있어 SNS가 고마웠던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현대를 살면서 SNS와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네요. 각자 내 생활에서 적절히 활용해서 즐겁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히읗히읗이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맞아요. 스마트폰 메신저 있죠. 정말 어떤 경우에는 검색하다가 톡을 보내려고 검색하다가 낯선 이름들도 눈에 띕니다. 크게 친밀감이 없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업무나 그런 걸로 몇번 봤던 분들은 이제 기억에서 희미해지죠.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씀처럼 요즘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프로필도 많습니다. 재밌는 이미지들도 있고 아니면 실제 내 모습에 대해 얼굴 사진을 뭐 수채화 톤으로 바꾸거나 애니메이션 톤으로 바꾸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캐리커처가 지금은 많은 SNS의 이미지신가 봐요. 너튜브는 봤는데 다른 사진 이미지더라고요. 어떤 캐리커처일까, 캐릭터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달전 정도에 아산에 있는 어떤 행사 갔다가 캐리커처를 그려주시는 분이 계시길래 그렸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기억나면 보이는 날이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상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프로필에요. 사진이 아니고 저를 닮은 캐릭터를 올려놓습니다. 진짜 닮았냐고요? 그건 상상. 프로필 이미지를 항상 웃고 있는 얼굴로 올려놓는데요. 하다 보면 제 프로필 이미지를 자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난 상태여도 프로필 사진을 보고 웃어야지 한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너튜브 프로필도 활짝 웃고 있는 이미지를 프로필로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재밌거나 기분 좋거나 아니면 활짝 웃고 있는 이미지는 그 이미지 프로필을 보는 사람들도 유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기분 좋음은 전염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프로필에 이미지에 올리는 건 좋아하는데요. 제 사진은 좀 그래요. 사진 올리기가 부담스럽네요. 그래도 이미지를 고르면서 콧노래 흥얼거립니다. 라고 하트 이모티콘과 웃는 이모티콘 올려주셨습니다. 팟캐스트나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썸네일을 올리는데요. 어떤 분은 본인이 방송하는 모습을 올리기도 하고, 제가 그렇죠. 어떤 분은, 내가 직접 나오는 사진보다 어떤 상황에 맞는 이미지, 때로는 좋아하는 풍경이나 그런 것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AI 생성 이미지도 많이 올려놓는데요. 이게 모두 다 개성입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썸네일과 진행자님의 상의가 푸른푸른 너무 시원하고 예쁘네요. 웃는 이모티콘. 왠지 썸네일 이미지를 미리 생각하시고 그 컬러에 맞는 상의를 입으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안경테가 썸네일 이미지 속 안경테처럼 푸른색이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 만큼요. 마음에 드는 색입니다. 저는 몇 년째 프로필 이미지를 바꾸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더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지만 오픈하고 싶지는 않은 사진이고요. 오픈하고 싶은 사진 중에 가장 최근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지금 프로필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제 프로필 사진 배경은요.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사진인데요. 혼자 울진 여행을 하며 숲을 지나면서 숲 사진을 찍었는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잎사귀 사이로 비친 빛이 나무의 기둥을 덮어서 완전한 하트 모양의 빛 사진이고요. 프로필 사진은 종이로 만든 예쁘고 큰 꽃들 사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화장 안한 날이었는데도 너무 마음에 들게 찍혀서요. 아직까지는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최근에 들었던 곡인데요. 찾아보니 벌써 9년 전 곡인데 이제 들었네요. 구름이 그린 달빛의 OST 중에서 박보검의 내 사람 마음에 들어 신청합니다. 진행자님도 청취자님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어요.
너튜브의 프로필 사진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분홍색 톤의 꽃들, 이게 종이꽃이었네요. 네, 그 커다란 종이꽃 사진의 그 앞에 본인의 모습, 선생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이날이 화장 안 한 날이셨다고 그래요. 네, 그런다고 그래도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화장은 안 했지만요. 사진 찍으실 때 필터 쓰신 거 아니에요? 요즘은 필터가 화장보다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썸네일 이미지는요, 세현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은 어떤 걸 썸네일 이미지로 만들까 할 때, 계절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요. 보통은 그날 입은 옷의 색깔이나 느낌에 썸네일 톤을 맞추는 편입니다. 옷 입을 때도 저는 깔맞춤을 좋아해요. 촌스럽죠? 네,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는 어쨌든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올리는 거잖아요. 사진일 경우에는요, 그게 내 모습이든 풍경이든요, 그 사진을 찍었을 때의 기억이나 추억, 그리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의미나 기억을 프로필에 올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곡, 네, 내 사람, 박보검의 내 사람 올려주셨는데요. 앞서 아라님이 신청해 주신 윤종신의 팥빙수, 그리고 세연님이 신청해 주신 박보검의 내 사람은 오늘 방송 끝곡으로 두곡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김상희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본격적인 무더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따뜻한 물도 자주 드세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여름에도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찬 음식이나 음료를 벌컥벌컥 많이 마시면 몸이 냉해져서 허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여름에도 상황에 따라서 너무 더울 때는 차가운 것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고 조금씩, 요 가끔은 따뜻한 것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상기님도 건강한 여름 나시길 기대할게요.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과 사연 함께 했습니다. 여러 생각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르츠 카페 마무리 곡으로는요 두 곡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아라님이 신청해 주셨던 윤종신의 팥빙수, 그리고 세연님이 신청해 주신 박보검의 내 사람, 끝곡으로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데이식스 해피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이제 하고 싶으면은, 어디 이제, 뭐랄까, 무엇을 그렇게 그리고 싶은지는, 아까 뭐, 시집을 통해서 느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장 그리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곳이라든지, 것이라든지.
1: 아, 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내서, 저는 골목길 투어를 할 생각이거든요.
0: 아.
1: 그런데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골목길의 풍경을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서 그림을 그린다? 꿈입니다.
0: 좀 그 꿈에 이제 한 발을 내딛으신 거잖아요.
1: 네.
0: 뭐 어반 스케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반 스케치니까. 뭐 골목길을 그래도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1: 뭔가 아늑하지 않은가요? 골목길 하면
0: 그렇죠.
1: 정감도 있고 어렸을 때 다녔던 무슨 친구 집 찾아가던 길 같은 느낌? 그래서
0: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골목길이 많이 사라져 가잖아요.
1: 그렇죠.
0: 네, 지금 아파트 복도도 없어진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만 보는
1: 네.
0: 그런 사회가 되고
1: 맞아요.
0: 아파트 휴게실에는 아 저기 놀이터에는 별로 추억이 없는 것 같고
1: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 사라져가는 네. 골목길 투어 아 나중에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자 뭐든지 시작하겠습니다. 경서의 시작.

0: 네, 경서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혹자들은 경서를 축구선수로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발라드 같습니다. 아, 노래 너무 잘해요. 네. 축구할 때하고 무슨 좀 다르긴 하죠. 아, 거기가 뭐 서기도 그렇고 그 발라드림이라는 팀이죠. 저만 아는 것 같아서 지금 예, 말해놓고 예, 멀쩡합니다. 네. 예, 지금 저에게 어반스키 제하면서 골목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주도 우선 뭐 전주의 골목길도 있지만 꼭 그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1: 일단 골목길은 제가 정읍에서 태어났거든요.
0: 아, 정읍.
1: 정읍에 가면 시골집 같은 곳들이 있어요. 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네. 동네 아. 거기에 가보고 싶어요. 어렸을 자. 때 20살 때 살던 곳 잠깐 살던 곳 그 골목길은 조금 더 추억이 있죠.
0: 아, 정읍 딱 특정 지어서 그러네요.
1: 아, 좀 촌스럽다.
0: 아니요, 촌스럽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 어우, 정읍 분들 화나십니다. 정읍에 출신들 얼마나 훌륭한지 뭐 재밌다는 표현은 그렇구나. 박근영 씨도 정읍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1: 아, 저 잘 몰라요. 아,
0: 네네, 탤런트 박근영, 현숙 씨. 정읍이 고향인 줄 모르시면.
1: 현숙 씨는 김재입니다.
0: 아, 김재군요. 김재나 정읍이나 전라북도지. 예, 노래 한곡 다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여행.

0: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계에서 음악을 그만 들으라고 이렇게 에, 죄송합니다. 저기 뭐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러네요. 네. 어떻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1: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0: 제가 저기 노래하면서 중간에 그 말했거든요. 그림을 정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고 싶은 게뭐 있으신지하고 진지하게 좀 고민도 마치라고 그래서 노래를 두 곡이나 들었는데 중간에 끊겼네요. 칵테일 사랑한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기 어쨌든 그림을 꾸준히 그리신다면은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게 계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1: 일단 도전을 했으니까 뭐랄까 제 개인 책처럼 화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방금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혹은 신랑한테, 남편한테 나는 도전을 했고 결과가 나왔네 하면서 뭔가 항상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엄마는 도대체 뭘 배우고 싶은 게왜 이렇게 많아? 하지만 다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림을 열심히 자주 길게 그려서 조금 더 나이 먹고 더 나이 먹고 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0: 그게 정말 큰 결정이고 큰것 같아요. 누군가 내가 부모로서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사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중요하지만 개인 인간이 인간으로서 개인 한 사람으로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뭐 그것은 자기의 그 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노력을 통해서 결과물을 낸다는 거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열심히 해야죠.
0: 화첩 기행.
1: 제목 맞아요?
0: 그 지금 TV 프로도 있고
1: 네.
0: 남원에 가면은 김성종 작가 화첩 기행. 이거 뭐 조금 바꿔서 뭐로 한번 바꿔주시죠. 골목길 기행.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93.5MHz FM 전주 공동체 라디오고요. 노트뷰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한 번씩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천천히 말을 하는 뜻인지 알고 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0: 네, 엑소 K 마마 듣고 왔습니다. 이제 더는 우리 저 그림 이야기는 그만하고 신청곡을 가져오셨는데요. 첫 번째 곡으로 마마를 가져오셨네요. 이 노래는 사실 코미디 프로에서 결정의 순간에 나오는 자, 눌러주세요. 엑소 K의 마마를 가져오신 이유가 따로 계신가요?
1: 금방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뮤지컬 한 편을 본것 같은 느낌 들지
0: 예,
1: 않으셨나요?
0: 그렇죠. 예.
1: 뮤지컬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뭐랄까, 너무 강하게 와닿아서 핸드폰 벨소리를 바꿔놨거든요. 중학생 딸이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마마를 벨소리를 했다. 계속 이 음이 귀에서 맴돌아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뮤지컬처럼. 뮤지컬 너무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시는 폭이 좀 넓으신 것 같네요. 웅장하고 좀 듣기 참 아주 좋아요. 네.
1: 네.
0: 그리고 그 다음 곡으로는 SG워너비 김진호의 가족사진을 또 신청하셨는데,
1: 네.
0: 와,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1: 큰 애하고 막내하고 9살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막내가 굉장히 막내라서 그런지 젖살이 중학교 때까지 빠지질 않았어요.
0: 아, 어담 더더.
1: 배도 약간 나와 있고, 그때 이제 큰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귀여운 모습이 없어지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5월에 같이 가서 가족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가족사진 노래를 신청한 건 아니고, 사진을 찍고 그쪽에서 편집을 해서 보내줬는데 거기에 바탕 음악이 가족 사진인데 지금도 한 번씩 가족끼리 그걸 보거든요. 화면을 같이 영상을. 근데 그 음악이 나오면 식구들이 다 보면서 눈물을 막내가 두달 전에 군대를 갔거든요.
0: 아, 그러면 울만하네. 눈물 나올 만해요.
1: 그 귀여운 모습은 없어지고 지금은 조금 남자다워졌는데 그 음악은 지금도 가족 전체가 5명 전부 그 음악을 들으면 눈시울이 다 붉어지는 그런 음악이에요.
0: 가족들이 사랑이 넘치시나 봅니다.
1: 그런가
0: 네.
1: 봐요.
0: 그렇다면서 뭐 젖살은 사회
1: 빠졌어요.
0: 아니 사회 반납하고 이제 남자가 되어.
1: 남자가 되었어요.
0: 네, 김준호의 가족사진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김진호 가족사진 듣고 왔습니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이 가사가 눈에 들어오는 노래들이 있어요. 아, 이
1: 맞아요.
0: 노래도 하나 같습니다. 이제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그렇지만 거울 자주 보시나요?
1: 아니요, 자주 안 봐요.
0: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런데 요즘 거울을 자주 봐요.
1: 혹시 웃는 연습 하시려고?
0: 아니요. 아침에 비몽사몽일 때제 얼굴 보면 깜짝 놀라요. 누구야? 그래서 저는 꼭 거울을 보고 출근을 합니다. 하루가 명쾌해집니다. 다음 노래로 이제 노이킴의 북두칠성 그리고 김필의 그때 그 아이인 두 곡. 그리고 다음 노래까지 다섯 곡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노이킴의 북두칠성 그리고 김필의 그때 그 아이인 들을 예정인데요. 이 노래 신청하신 분가 따로 계신지.
1: 그 북두칠성이라는 노래는 제가 이제 좀 답답하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그럴 때 산을 자주 가거든요. 혼자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가요. 그러면 정말 가사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날은 힘들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좀 가파른 길이었는데 그 북두칠성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나는 답답한데 이 가사가 뭔가 위로해 주는 느낌? 그래서 이 노래를 그 뒤로 조금 자주 들었어요.
0: 굉장히 본인한테 굉장히 위로가 된 노래.
1: 네. 가사가 너무 저를 위한 노래. 아마 저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죠.
0: 아마 그랬을 거예요.
1: 아,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저 이제 김필의 그때 그 아이는
1: 이 노래는 김필 처음 나왔을 때 다른 노래들도 많은데 뭔가 목소리가 낙엽 같은 목소리거든요. 끝부분이 약간 낙엽이 살짝 떨어질 때 나는 소리 같은
0: 그렇죠.
1: 그런 음이 있어요. 이 노래는 딸하고 같이 자주 듣던 노래예요.
0: 이태원 클래스였죠? 그때 나왔던
1: 네.
0: 노래. 밤에 낙엽 떨어지는 목소리 이런 거.
1: 맞아요. 정말
0: 간판이
1: 낙엽이.
0: 보니까 노이킴이나 김필이나 목소리 아 고막 남친들이네요.
1: 그렇죠.
0: 네,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0: 로이 김, 북도 칠서, 김필. 그때 그 아인 듣고 왔습니다. 노래 가사들이 너무 가슴에 팍팍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원하는 걸 다 이뤘냐고 물어보는 가사가 나와요. 그때 그 아이인에서 보면
1: 맞아요.
0: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1: 저는 지금까지는 이룬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너무 좀 행복하다고나 할까?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럼 행복하면 이룬 거 아닌가?
0: 그렇죠. 내가 행복하는데.
1: 맞아.
0: 그럼요. 제가 좀 그런 말 있잖아요. 저 가장 것 중에 참고 견디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하는데 저는 그 말 반대예요.
1: 인내가 쓰면 열매도 써요.
0: 맞아요. 맛이 없어.
1: 맞아요.
0: 지금 달면 그 꽃 잘하시지만 꽃 향기 좋은 애들이 향기 열매 향도 좋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어반 스케치를 통해서 이 순간에 같이 오셨고 신청곡들을 좀 보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김광석의 그날들을 가져오셨나요?
1: 네.
0: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따로?
1: 이제 이 노래도 처음 들은 건 제가 선운사 갔다가 계곡 내려오는 길에 옆에 녹차밭 있잖아요.
0: 네.
1: 거기서 이 노래 가사를 처음 듣고 그 뒤로도 이제 자주 듣긴 했는데 뭔가 떠난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옆에 없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노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나이를 많이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만 남을 때
1: 나도 없어지는 순간도 오고.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저기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1: 네. 새로운 경험인데 재밌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0: 네, 감사합니다. 효사동에 사시는 그냥 새아이 엄마라고 말씀만 하시라 했는데 강대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반 스케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대하시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나 너트북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 오늘은 놀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신청곡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월요일 7월달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 놀자 마지막 곡 그날들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listen carefully. Hello. Oh my goodness.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인생의 길은 언제나 복잡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영화로 인생을 엿보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 여러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현희의 노영나드 현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전쟁 이후 가난과 산업화, 노동과 민주화, 도시화와 입시 경쟁을 지나온 베이비 부머 세대의 한국을 영화 속 장면에서 만나보았다면 오늘은 그 다음 시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더 편리해질 거라는 기대, 더 나은 삶이 올 거라는 기대. 하지만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의 긴 여파가 남아있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점점 낯설어지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상은 이전보다 더 불안한 곳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회사 탕비실 커피 한 잔, 마트 계산대의 긴 하루, 아이가 잠든 뒤 조용해진 거실, 반지하 창문에 쏟아지는 비,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한 사람의 목소리. 그 장면들을 따라 새천년 이후 한국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현이가 준비했습니다. 현이의 너영나들. 새천년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었나 주제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서 각자의 길을 떠나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첫곡 띄워드립니다.

네,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작품, 1995년 사무실로 저희를 소환을 할 건데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어떠신가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뭐지? 안 보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알록달록한 사무실, 탕비실에 모여 커피를 타는 직원들, 퇴근 뒤 영어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는 토익반. 어떠신가요? 영화는 꽤 경쾌하게 시작은 하지만 입사 8년차 동기인 자영, 유나, 보람은 누가 봐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회사 안에서 이들은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복사와 심부름, 커피 심부름 맞는 말단 여직원의 분류입니다. 여직원에 불과하죠. 토익 600점을 넘으면서 대리가 될수 있다는 말에 세 사람은 영어 토익반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진짜 이야기는 영어 점수에 있지 않는 거죠. 우연히 공장의 검은 폐수를 목격한 뒤세 사람은 회사가 감추고 있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하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의 매력은 환경오염과 기업 비리라는 무거운 문제를 새 친구 우정과 재치 그리고 1990년대의 특유의 활기 안에서 풀어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정의의 사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 그 마음이 혼자만 품지 않았고 결국 서로의 손을 잡았고 회사 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를 알아차린다는 설정. 우리에게 묘한 질문을 남겼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현이가 처음, 이거 토익반 입시 문제 이야기인가?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진들이 정말 괜찮은 신인 배우라기보다는, 많이 좀 해봤던 배우들인가? 근데, 낯이 처음 익는 그런 배우들이었어요. 자영, 유나, 보람은 승진을 꿈꾸던 평범한 직장인, 어느 순간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예전에 여직원들은 복사, 뭐 각자의 이 업무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까요? 지금은 내가 필요한 부분의 복사나 차, 음료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사회 풍토가 바뀌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영상에서는 그런 게 고스란히 노출이 됐던, 그리고 정해진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 보기로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영화의 그 장면 포인트가 바뀌고 있어요. 그 작은 일탈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음 곡 이어갈게요. 자우림의 일탈.

네, 자우림의 일탈 듣고 왔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수 1995년 회사의 풍경, 어딘가에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할수 있고, 회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의 말. 요즘에도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현대사회에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의 풍경과 지금 현재의 사무실 풍경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죠. 하지만 불과 2년 뒤그 믿음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은 1997년 외환 위기 직전의 시간을 다루게 되는 거죠. 이 영화에는 위기를 먼저 알아챈 사람도 있었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평범하게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의 내일을 준비하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시절에는 현재 우리 이 시대 였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다가 펑! 97년? 98년. 그래서 이 작품은 경제 영화이면서 동시에 생활 영화. 우리 애가 보내왔던 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외환, 환율, 보유액, 구제 금융, 막 그때 처음 IMF, 국제금융, IMF,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구조조정. 그 당시에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왜 해? 근데 결국은 또 구조조정 끝에 남아있는 사람들, 회사 안에서 또 다른 힘듦이 있었던 그런 과정들. 여전히 회사에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구조조정. 명예퇴직? 어렵고 낯선 단어들이 그 시기에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국가 부도나에서 낯설지 않은 풍경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말들이 결국 누군가의 가게 문을 닫게 하고, 누군가에게 명예퇴직을 권하고, 누군가의 취업 준비 기간을 끝없이 길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죠. 국가가 흔들린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무정부 상태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 충격은 아주 작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요. 작은 곳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 한 집안의 식탁, 한 달의 월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이의 학원비, 그리고 다음 달에 괜찮을까? 라는 불안. 국가 부도의 날은 누가 울었고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 묻는 영화가 아니고 그 시대의 생활, 일상, 위기를 닥쳤을 때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 불안이 사람을 얼마나 다른 선택을 밀어넣는지 보여주는 영화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새천년 초입, 2000년 들어가기 전, 9.11 테러까지 겪으며 우리는 직장도, 세계도, 내일의 안전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감각을 영화 속 작품에서 느끼는 것처럼 일상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죠.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길 위에 계속 다음 날에 향해 걸어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멈출 수 없었던 그 마음을 담아 담아 담아 담고 이어갑니다. G.O.D의 길.

네, GOD의 길을 듣고 왔습니다.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조금 낭만적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길은 내일 또 일하러 갈수 있느냐 묻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뭔가의 방향을 잡고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길을 위에 있다라는 거하고 아무런 방향도 이정표도 없이 서 있을 때의 길은 무언가 무서울 것 같아요. 방향도 못 잡고. 그런데 영화 카트, 다음 작품으로는 카트.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계약직 노동자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이야기. 작품 안에서는 정말 마트에 있는 카트가 많이 나오죠. 카트 나오고, 이 영화 속 사람들은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아니에요.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고, 물건을 정리하고, 퇴근을 하면 아이의 밥을 챙기고, 여느 사람들이랑 똑같이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해고 통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일까요? 그냥 다른 이직을 해야 돼. 이거보다는 더큰 나한테 시련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 하나를 잃는다? 오, 이거보다 잃는다, 하나를 잃는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해고 통보를 딱 받는 순간 뭔가에 월세도 걱정해야 되는데 생활 어떻게 해야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생활비가 달라지 사라지는 거죠. 이번 달 생활비가 사라지고 다음 달 생활비는 유지가 될까? 이것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아이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엄마가 뭐를 해줄게. 아, 내일은 뭐를 하지?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챙겼던 내가 가고자 했던 사무실, 일터.

여기에 내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먹구름보다는 더 심한 나한테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확올것 같아요. 그래서 카트 이 작품은 노동을 거대한 구호보다는 생활의 언어? 우리의 일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일을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왜? 내가 왜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야 하는 거지? 그냥 계속 일하고 싶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영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린 부분. 너무 아파요. 그 바람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매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퇴직 사표, 사직서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내 마음속에 사직서 한장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가 사직서를 내는 거하고 위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거하고는 정말 약간의 다른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는 그런 것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가 왜 이런 말만 할 뿐이지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진 못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노동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낼 수 없다라는 거죠. 회사는 사람을 비용으로만 계산하게 되는 거고 한 사람 채용했을 때, 한 사람이 계속 있었을 때 비용이 얼마만큼이 나가는지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사들은. 영화 속 인물들은 처음에는 각자 너무 바빠요. 누군가는 이미 아이 걱정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집안 사정이 있고, 누군가는 괜히 나섰다가, 아, 나도 피해 보이면 어떻게 하지? 두렵죠. 두렵기까지 해요. 맞아요. 나한테 물통 터지면 어떡해? 나도 책임질 수 없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혼자 버티는 것보다 서로의 사정을 알아가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마트에서 물건을 담아 밀던 카트는 영화 속에서 일터를 지키기 위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작은 상징처럼 보이는. 그러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이 카트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편리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틴 분들에게 이 노래를 건넵니다.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0: 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수고했어. 라는 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어요. 그 하루의 무게를 알아봐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점심 이 시간, 나른한 시간에 누군가가 수고했어. 그리고 메모 하나. 그리고 차한 잔. 뭐, 따뜻한 차, 시원한 음료? 한동안 뜨거운 냉커피라는 말 있었죠. 이런 것처럼 건네는 말 수고했어 오늘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의 일을 마치고도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는 걸로. 그리고 회사의 감정까지도 지배에 가지고 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완전히 벽을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감정까지도 집에 또는 집에 있는 감정을 회사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에서의 일을 마치고도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하는 요때,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어땠을까요? 대단한 사건 하나로 사람을 흔드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이거 뭐지? 82년생? 주인공이 82년생 김지영인가? 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먼저 본게 아니라 책을, 그러니까 영화가 나온 다음에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네 어쩌네 막 그러는 과정에서 책을 읽었고, 그리고 영화를 이제 보게 됐고, 영화 이후에도 몇 회에 걸쳐서 82년생 김지영이 계속 나오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시간, 여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작은 장면들, 일상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치 정해진 과정들을 밟아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걸치고 뭐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교를 간다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엔 대학원까지 있죠. 이런 것처럼 아이의 엄마니까 여자가 조금 더 챙겨야지, 경력은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동안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몇년 전부터 현이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력 이동. 나의 경력은 멈추지 않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는 그 순간부터 단절이 아니라 나의 경력이 다른 경력으로 이직이 되는 거죠. 이뭐 직업을 바꾼다고 해서 나의 경력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 나의 경력이 이동이 됐든 경력 이동. 그런데 사람들은 경력 단절,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이 키우고 다시 와.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82년생 김지영에게도 그런 말이 적용이 됐을까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해요. 나중에 와. 나중에 다시 시작하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삶에 오래 남기기도 하죠. 하지만 영화는 우리에게 영화나 책에서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 그 나중 정말 오는 걸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누군가는 경력을 이어가고, 누군가가 집안의 일을 맡는 동안 누군가는 더 오래 회사에 남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회사에서의 경력인지, 가정에서의 경력인지, 요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보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지영이가 바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82년생 김지영이 바라는. 여기에서 딱 지칭은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긴 했지만, 모든 경력 이동이 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지영이가 바라는 건 대단한 성공이었을까요? 아이를 잘 키우는 육아 성공? 그 다음에 내 일이 다시 찾아지는 경력이 이동되기 전에 경력을 다시 찾는 자기 이름을 일하고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 삶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하루, 그런 하루를 지영이가 원하는 거였을까요? 82년생 김지영은 한 사람을 특별한 영웅으로, 지영이가 막 대단한 사람으로, 또는 그 배경 인물에 지영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력을 탄탄하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었나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이건 내 이야기 같아. 우리 엄마 이야기 아니야? 내 친구가 했던 말과 닮았어.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영화, 작품, 요소 요소에.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돌봄과 일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유지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무엇이 달라져야 그네들의 삶이 온전하게 평화로운지, 딸이면서 엄마이고 직장인이면서 돌보는 사람이고 그 모든 역할 이전에 자기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삶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다음 노래 이어갈게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1: 난

양해은 김창기의 엄마가 딸에게. 노래만 들어도 사실은 눈물이 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음악만, 아니, 제목만 들어도, 뭔가, 슬플 것 같은? 근데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를이 노래가 다좀 대신해주는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좀더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82년생 김지영 작품과 매칭이 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선곡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다음 작품은 누군가의 삶이 회사에 집, 얼마나 다른 무게를 안고 있는지 이야기 여태까지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삶이 머무는 공간,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이 머무는 공간은 집인 거죠. 그래서 영화, 기생충 작품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생충 하면 굉장히 많이 떠들썩했죠. 뭐, 거기에서 나오는 배우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장면들이 이렇게 남아졌던 상황. 진짜 그 집이 있는지, 그 집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제일 관건이긴 해서, 현이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좀 다시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집. 현이는.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은 반지하 창문, 높은 담장, 복숭아, 그리고 짜파구리,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반지하에 꾹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부분들. 기생충은 반지하에서 사는 기택 가족이 박사장 가족 집안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네요. 처음엔 좀 묘하게 웃겨요. 아들은 과외 선생님이 되고, 딸은 순식간에 미술치료 전문가처럼 등장하고, 가족은 서로의 연기로 조금씩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마치 한 집안이 펼치는 아주 치밀한 취업 릴레이? 웃기죠.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웃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불편해지죠. 왜 불편한지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일상이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영화 속 사람들은 누가 특별하게 게으르거나 누가 특별하게 나빠서 불편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택 가족은 서로 끈끈하고 눈치도 빠르고 각자 할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늘 아래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영화는 그 차이를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누군가는 언덕을 올라가고 누군가는 계단을 끝없이 내려가게 하죠. 특히 비가 쏟아지는 밤. 박사장 가족에게는 비는 정원을 더 깨끗하게 씻어주는 비야. 그런데 기택 가족에게 비는 어떨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도 장마? 간헐적으로 막 폭우가 내린다고 하거든요. 집안에 들이닥치는? 우리 집안의 평화를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집안에 들이닥치면 쉴새 없이 나의 자리마저도 무너뜨려지고 비로 흥건하게. 같은 서울이고, 같은 지역이고, 같은 동네고, 그런데 내리는 비도 같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느끼는 같은 밤인데, 누군가에게는 낭만이고, 누군가에게는 재난이 되는 게 기생충에서 볼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음과 양.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영화나 작품, 모든 미디어 작품에서는 음과 양,
그다음에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해피한 부분이 있으면 또 슬픈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작품이었던 기생충.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 누가 더 나쁜가? 이런 질문을 처음엔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다른 높이에서 출발한 삶이 얼마나 다른 풍경을 보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현이는 감히 말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계단 하나를 오르내릴 때도 비가 많이 오는 밤에도 조금 다른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작품이. 비를 맞으면서도 한쪽에서는 그 여운이 계속 남는 거죠? 작품의 여운이? 도시는 수많은 사람을 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상행 방향, 위로 올라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이러진 않죠. 그래서 도시의 불빛,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같은 방향을 가고 있고 지향하고 있고 이러진 않으니 불빛 아래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올리게 된다라는 그런 작품을 볼수 있었는데요. 다음 곡하고 매치 될것 같아요. 넥스트의 도시인. 1, 2, 3, 4.

네. 넥스트의 도시인 듣고 왔습니다. 도시인 음악 들으면서 왠지 기생충 영화와 이 매칭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나요? 현이는 그랬답니다. 도시에는 수많은 목소리도 있고, 네온사인,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는 이런 광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소리는 너무 오래 들리지 않아.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의 이야기, 목소리가 들린다고 할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뭐야라고 표시는 되진 않아요. 69세 영화 작품라는 작품인데요. 제목 처음 들었을 때 69세면 지금 어떤가요? 69세 예, 청춘이죠. 그죠? 지금 현재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나, 이 연장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주인공의 나이를 말하는 영화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숫자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나는 69세이지만 아직 살아있고, 나는 느끼고 있고, 아직 내 이야기를 할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할수 있어. 영화 속 효정은 치료를 받던 중 피해를 겪고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하지만 효정이 마주하는 것은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정말 그랬을까? 왜 근데 이제 말해? 그 나이에 그런 일이 가능해? 피해를 말한 사람에게 세상은 너무 쉽게 의심부터 던지는 상황이죠. 69세가 특별한 이유, 뭘까요? 효정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데, 작품에서는 오히려 그 뒤에 남는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말한 뒤에도 흔들리는 마음,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나이나 편견으로 함부로 지워버리고 재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작품에서 볼수 있는 거죠. 작품에서 계속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목소리를 빌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작품의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끝까지 당신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모든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끔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답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마음을 울리는 조언이 필요하다. 응, 내가 듣고 있어. 내가 옆에 있어줄게. 괜찮아.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천년 이후 한국을 영화 속 장면에 따라서 한번 걸어봤는데요. 회사 안에서 자기 이름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 일터를 잃지 않기 위해 손을 잡은 노동자들, 돌봄과 경력 사이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반지하와 언덕 위에 집이 보여준 삶의 간격, 침묵을 깨고 자기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 오랜 함께 늙어간 부부 이야기, 그리고 혼자이면서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던 시간을 만났습니다. 시대는 더 빠르게 변했고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더 어려워졌고 누군가에게는 혼자 되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든 날 서로에게 밥은 먹었는지 묻고 아픈 사람의 곁을 지키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영화로 인생을 엿보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 보는 시간. 오늘 다른 인생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현희의 너영나드 다시 한번 만날게요. 지금까지 진행자 현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 작은 서랍 하나를 조용히 열어봅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써내려간 옛 노트 한 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이 바랜 글씨 사이로 웃음도 지나가고 눈물도 머물다 갔습니다. 그래서 옛 노트는 다정하게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옛 노트에서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이 시가 되어 마음에 머물고 음악이 되어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라며 우리 국악과 창작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영상으로 추억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보려 합니다.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오래된 노트를 펼치듯 마음의 뜨락으로 걸어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와 소리의 뜨락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신앙송가 김자영입니다.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들판에서 가야금과 하프로 마주보며 연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문을 엽니다. 마주, 가야금 주보라, 하프 기화의 창작곡입니다.

동양의 깊은 울림과 서양의 맑은 선율에 서로를 닮아가며 말없이도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원하고 아름다운 영성과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시원한 대금 소리를 듣겠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걸음을 멈추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마음은 오래전 한 페이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오래된 노트를 펼치면 말보다 먼저 마음이 떠오르듯 대금 신화의 선율로 정해진 길보다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라 흐릅니다. 대금 신화의 조재수 명인입니다.

시나이는 우리 전통 음악에서 비롯된 즉흥 연주로 연주자의 숨결과 감정이 한음 한음 스며 있습니다. 옛날 조재수 명인님의 지도로 국악 공연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십 년이 흐르고 오래전 마음 한켠에 접어주었던 옛 노트의 기억을 함께 꺼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춤으로 옛 노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연흥무, 길무용단, 김문영의 6명입니다.

전통의 기본 춘사이를 바탕으로 생명을 일깨우는 춤, 부채를 이용한 움직임과 치마를 열고 여미는 듯한 춘사이는 고전 벽화를 보는 듯 오래된 그림에나 있을 듯한 장면이 나오는 우리 춤 영상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틈에는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었던가. 바람이 풀밭을 스치면 풀밭에 그 수련됨으로 나는 이 세계 바깥까지 얼마나 길게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던가. 물 위에 뜨던 그 많은 빛들 쫓아서 긴 시간을 견뎌 여기까지 내려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리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때는 내 품에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모서리들이 옹색하게 살았던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래도

한 권의 오래된 노트를 펼치면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된 시 장성남의 옛 노트에서는 지나간 날들의 기억과 세월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을 조용히 불러내는 시입니다. 한 편의 시로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옛 노트를 꺼내 펼쳐보셨으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시는 마음의 등불이 되고 음악은 그 등불 곁에 머무는 바람처럼 나태주시 별을 가사로 한 전통 성악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별, 정가의 김나리, 피아노의 양승환.

이렇게 우리 시를 성악곡 정가로 들으니 한 장의 옛 노트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추억 하나 남겨주셨길 바랍니다. 옛 노트에 이어서 옛날에는 아니지만 우리 시대 노부부의 이야기로 언제나 들어도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아련한 곡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해금 신날새 원곡 김광석입니다.

빈 노트에 한 페이지를 넘기면 함께 늙어간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쁨과 눈물, 그리고 긴 세월을 견디며 서로의 곁을 지켜온 두 사람. 해금이 들려주는 음악, 문득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김광석의 곡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작은 창 하나쯤을 달고 삽니다. 바쁜 하루에 묻혀 지낼 땐 그 창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지요. 삶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마음의 창을 하나 열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마음에도 창이 하나 있습니다. 기쁜 날에는 햇살이 머물고 그리운 날에는 오래된 바람이 드나드는 창입니다. 가끔은 그 창을 닫아둔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제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늘을 살아내느라 마음 한편에 놓아둔 추억들을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 속 오래된 노트 한 권을 펼치게 됩니다. 파랜 글씨 사이로 젊은 날의 웃음이 보이고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던 밤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는 몰랐던 마음들이 세월을 지나 오늘의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참 많이 애쓰며 살아왔구나. 그때의 아픔도 결국은 옷 한 송이가 튀었구나. 옛 노트는 지나간 시간을 붙들어 두른 책이 아니라 잊고 있던 마음의 창을 열어주는 작은 열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는 어떤 풍경이 머물고 있습니까? 첫사랑의 기억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으며 다시는 오지 않을 어느 여름날의 향기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 창을 열어보십시오. 창밖으로 지나온 세월이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숨쉬고 있다고

오늘 마음의 창에서는 오래된 노트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그리운 사람과 다시 마주해 봤습니다. 이번엔 추억의 문을 열어두시고 다른 빛깔의 음악으로 여러분의 옛날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꽃병 양희은이 부릅니다.

꽃은 시들어도 꽃병은 그 자리에 남아 지난 계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꽃병 하나씩 있지요. 오래된 추억과 그리운 사람을 담아두는 꽃병을 들으셨습니다. 낡은 노트를 펼치면 그 안에는 기쁨보다도 오래 남아있는 아픔과 그리움의 흔적들이 더 많습니다. 그 모든 시련마저도 오늘의 나를 이루어준 작은 세월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옛 노트에서 다시 한 페이지를 넘기며 삶의 고단함 끝에 찾아오는 위로와 평안을 노래하는 곡 들으시겠습니다. All My Trials.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모든 시련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곡이었고 개인적으로 이 가수를 무척 좋아합니다. 허스키한 목소리에 깊고 부드러운 중저음, 화려하지 않고 꾸밈이 없이 담담하면서도 삶의 시련을 모두 끌어안은 듯한 목소리, 한 장의 옛 노트를 넘기며 여러분도 이안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스페인 출생의 기타디스트 겸 작곡가인 프란시스코 다레가는 바흐, 베토벤 등의 음악을 편곡한 것으로 유명하며 대표적인 스페인 낭만주의 음악가로 꼽힙니다. 람브라 궁전의 추억, 프란시스코 타레가 기타 연주입니다.

스쳐간 시간이 한올 한올 현 위에 내려앉는 듯한 곡이지요. 음악을 들으며 저마다의 아름다운 추억 한 장을 떠올려 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옛 노트에서 꺼내듯 오래된 클래식 멜로디에 젖어봅니다.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명곡 조지 거시운의 오페라 포기와 배수 중 썸머타임입니다. 썸머타임, 소프라노 펜마사이드, 피아노 키릴 게류슈타인.

0: 이 곡은 단순한 자장가를 넘어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애틋한 선율로 소프라노 펜마사이드 깊이 있고 우아한 음색과 키릴 케르슈타인의 섬세한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진 곡, 노란 드레스만큼이나 따스하고 서정적인 목소리, 노래의 선율처럼 평온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옛 노트에서 한 장 한 장 추억의 페이지를 넘기며 그 시절의 노래와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쁨도 아픔도 모두 지나고 나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한 편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별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나고 사람은 저마다의 추억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한 옛 노트에서처럼 오늘의 한 페이지를 곱게 접어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 하나 남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와 소리의 뜨락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제작 진행의 김자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감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간 안녕하셨나요, 여러분? 책감시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7월이 왔습니다. 드디어 진짜 여름을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에어컨 없이는 선풍기로는 이제는 버티기가 어려운 계절이 왔습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물이랑 이온음료를 꼭꼭 자주 챙겨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하루에 뭐 샤워 두세 번 하고 막 이래요. 연이은 더위에 녹초가 된 요즘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여름방학 시즌일 거예요. 그리고 휴가 계획하시거나 이미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휴가와 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름 휴가는 올여름에는 따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올여름 제일의 피서는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집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밑에서 독서를 하는 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여름에 제일 좋은 휴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하게 독서할 때 보기 좋은 책 뭐가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시리즈물 좋죠. 만화책, 무협지 이렇게 권수 많은 것들 너무 좋고 그리고 세계문학전집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무엇이냐? 저는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미는사 세계문학전집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고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흑백영화라든가 고전 영화로 이 책을 접하셨을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두 번 영화가 됐거든요. 저는 영화는 이제 보려고 하고 책으로 두 번 읽었습니다. 책 페이지는 좀 짧습니다. 20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술술 읽기 좋은 책이고 이야기는 정말 끊임없이 빠져들고 뭐 긴장이 되고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쫀득쫀득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손에 땀이 나는 이야기니까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밑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야기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볼 거거든요. 함께 줄거리를 보면서 이 등장인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맞장구도 칠 거고요. 얘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이렇게 상상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줄거리를 싹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 아직 안 읽었는데 스포일러 당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네, 살짝 라디오 볼륨 줄이시고 음악 나올 때 크게 트세요. 그래서 제가 줄거리 이야기할 때는 ASMR처럼 네, 들어주시고요. 이 책의 줄거리까지 저와 함께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 함께 끝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볼륨 크게 업하셔가지고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1장입니다. 주인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주인공은 24살의 프랭크 체임버스라는 남자예요. 이분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프랭크 체임버스, 이 남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떠돌이, 방랑자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루 여기서 놀고서 아무 트럭이나 쓱 뒤에 몰래 타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기차도 몰래 한번 탔다가 그래서 여기서 놀다가 저기서 놀다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여느 날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쌍둥이 떡갈나무 선술집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선술집은요, 캘리포니아에 수없이 널린 그저 그렇고 그런 도로변에 위치한 샌드위치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의 사장님은 그리스인 사장님 닉 파파다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인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부인은 지금 부엌에 있네요. 그리스인 사장은 프랭크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함께 일해볼 생각 있냐고 물어보네요. 이 식당은요, 옛날에 우리 많이 봤던 식당 구조처럼 1층은 식당이고 2층에는 주인집으로 닉과 그 부인이 살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주유소가 많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1층에 식당, 2층에는 주인집, 바깥쪽에는 주유소가 있는 그런 가게인가 봅니다. 극 아주 초반부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프랭크가 한 대사죠. 주유소에서는 부엌이 꽤 잘 보였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등장인물은 딱 3명 나왔습니다. 식당의 주인 그리스인 닉, 그리고 떠돌이 방랑자 프랭크, 그리고 아직은 이름이 나오지 않은 그 부인, 그리스 사장의 부인입니다. 부인은 부엌에 있다고 했는데 프랭크가 주유소에서는 부엌이 꽤 잘 보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아주 초반부이지만 뭔가 복선이 깔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뭔가가 암시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계속 볼게요. 프랭크는 자동차를 고치러 온 손님들과 대화하다가 부엌에 들어가며 이런 말을 합니다. 와, 너희 부부는 정말 진짜 제대로 멕시칸 푸드를 만들 줄 아는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닉의 아내가 발끈합니다. 나는 멕시코인이 아니고 백인이야 하면서 굉장히 발끈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프랭크는 이 닉의 아내의 이름이 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프랭크는 아, 이 여자 되게 백인으로 보여지고 싶구나. 그리스인과 결혼한 게 불만이구나 하고 알아채고선요.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인과 결혼하게 된 거냐고요. 그래서 코라가 물어봅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이랬더니 프랭크가 이렇게 대답해요. 상관 있죠, 많이. 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자꾸 도대체 그 결혼을 왜 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또 냄새가 스멀스멀 나죠? 계속 봅시다. 그리고는 셋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프랭크와 닉, 코라. 셋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이 식당의 주인이죠. 닉이 부인 코라에게 화를 냅니다. 감자튀김 빨리빨리 갖다 달라고요. 지금 닉은 초조합니다. 프랭크를 같이 꼭 꼬셔가지고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프랭크가 든든하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게 푸짐하게 음식 좀 빨리빨리 갖다 달라고 코라를 채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닉이 코라를 대하는 태도가 좀 약간 너무 극 초반부긴 하지만 저는 좀 걸리긴 했어요. 이렇게 막 감자튀김 빨리빨리 내와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닉은 정말로 프랭크 같이 젊은 이제 빠릿빠릿하고 그런 남자분이랑 일을 하고 싶나 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지 뭐예요? 프랭크가 뭐라고 썼냐면요. 저 여자를 지독하게 원한다.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 지금
뭐 부부의 세계나 뭔가 그쵸? 뭔가 뭐내 남자의 여자 이런 드라마 같은 사달이 날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어느 날 진짜로 사달이 납니다, 여러분. 폭풍 때문에 식당의 간판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닉에게 요즘 누가 전구 간판을 쓰냐? 요즘 다들 네온 간판을 쓰잖아요 하면서 이참에 새 간판을 다는 게 어떻냐? 손님도 더 많이 이목을 끌 거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닉은 간판 가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는 이제 누구누구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프랭크와 코라 두 명만 남았네요. 프랭크는 식당 문을 잠그고 다짜고짜 코라와 키스 타임을 가집니다. 오, 이게 되게 극 초반부인데 벌써 이렇게 둘이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 이게 약간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그거 같아요.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아세요, 여러분? 그 드라마도 남편의, 주인공 남편의 불륜이 발각되는 게, 뭐, 12화나 11화에서 발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첫 화에서 발각이 되거든요? 오, 이 드라마랑, 그 드라마랑 이 책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이 아마 한 20페이지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일이 터져버립니다. 네. 코라와 프랭크는 키스타임을 가지는데요. 근데,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너무 진하게 키스를 해가지고 프랭크의 치아가 코라의 입술을 찍어버려가지고 입에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진한 키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후! 난리가 났네요, 얘네 둘이 지금. 여기까지가 1,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음악 한곡 듣고 올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스톡. 네. 정말로 깊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3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는 닉이 자리를 잠깐 비우면, 그 식당 사장님이 자리 없으면 둘이서 입술 박치기 하기 바쁩니다. 둘이 점점 아까 듣고 오신 노래처럼 서로에게 엄청 막 빠져듭니다. 네, 그러면서 코라는 프랭크에게 남편을 증오한다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물어봐요. 그럼 도대체 그 증오하는 남편하고 왜 결혼을 했냐고 말이죠. 코라는 대답합니다. 난 간이식당에서 일했어. 로스앤젤레스 간이식당에서 2년 보내고 나면 처음 금시계를 차고 나타난 남자를 선택하게 돼. 라고 말을 하죠. 네, 이 대사를 보니까 코라는 돈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다. 지금 이 그리스인 사장님, 닉을 선택했다는 것을, 네, 알게 됐네요, 우리가. 그런가 하면 소설에서는, 코라를 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닉은 코라를 두고 나의 작고 하얀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듣고 프랭크는 나중에 코라랑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작고 하얀새보다는 지독한 고양이가 너한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코라도 닉이 표현한 나의 작고 하얀새보다는 프랭크가 표현한 지독한 고양이란 단어가 자기를 좀더잘 표현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네. 코라는 뭔가 정말 남편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상태인가 봐요. 닉을 두고 코라는 개기름이 흘러서 역겹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프랭크는 코라에게 도망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도망가자라는 사건에 대해서 프랭크는 굉장히 낙관론자예요.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어디든 갈수 있잖아. 방랑자가 되자.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라는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건데? 도망가봤자. 내가 도망쳐 왔던 그 간이식당일 걸? 이라고 말을 하면서 도망쳐 왔자 환경이 좋을 리 없다. 가시밭길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날 사랑한다면 우리가 떠나지 않고도 우리 둘이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둘이 뭔가 모의를 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계획이 나오지 않지만 그런 짓을 하면 사형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코라는 지금 프랭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닉을 없애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소설이 16장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1, 2, 3장의 줄거리를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정말 이 소설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지금 줄거리를 듣고 계셔도 정말 실제로 읽지 않고는 못 버티시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책 정말 재밌습니다. 4장입니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스인은 목욕을 하려고 욕실에 있습니다. 자꾸 책에서 코라나 프랭크는 이름이 정확히 등장을 하는데 자꾸 닉은 이름이 있음에도 그리스인, 그리스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랭크랑 코라가 이 식당 사장님을 뭔가 이름이 아니라 아 그냥 그 아저씨 이런 식으로 부르는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욕실에서 그 그리스인이 나오려고 할때 프랭크가 무거운 둔기로 뒤통수를 치고 코라가 물이 찬 욕조에 그를 꾹 눌러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끔찍하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둘이서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당 모의한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설치했던 사다리에 고양이가 올라가요. 그래서 프랭크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이때 예기치 않게 길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을 만난 겁니다. 경찰이 고양이 때문에 저 사다리에 고양이가 있네 하고 사다리와 프랭크를 모두 목격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프랭크가 밖에서 보니까 갑자기 집 전체가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헐레벌떡 가니까요. 코라는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려서 그를 해치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밖에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들이 사다리를 봤기 때문에 그를 죽여선 안 되고 그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랭크와 코라는 구급대나 경찰에 이제 사람이 쓰러졌다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저지르려고 했던 건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가 날 봤으면 어쩌지 하면서요. 다행히 그리스인 닉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 잘안 나오는 상태예요. 닉이 병원으로 가 있는 그 사이에 프랭크와 코라는 증거도 잘 인멸을 했습니다. 두꺼비 집 근처에 경찰관과 프랭크가 함께 가보니까요. 어제 보았던 그 회색 고양이가 두꺼비 집을 밟아가지고 감전되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조사를 나왔으니까 조사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고양이가 전기 두꺼비 집을 건드려서 정전이 됐고, 그 때문에 그리스인 닉이 욕조에서 넘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장이 끝납니다. 다행이네요. 두 사람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아서 말이죠. 오장으로 갑니다. 닉은 병원에 있고요. 둘은 집에 있습니다. 코라는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미쳤었나 봐. 이젠 다시는 이런 일은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벌벌 떠는데요. 닉은 스스로 지금은 미끄러진 것이라 믿고 있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행운인 셈이죠. 그날 밤에 전기 퓨즈가 나갔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닉은 두개골에 금이 갔습니다. 일주일 입원한다는데요.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둘이 있을 수 있겠네요.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겠군요. 네,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고. 일주일이 지나고 내일은 회복한 닉이 다시 집으로 오는 날입니다. 프랭크는 내일 그가 오기 전 우리가 사라져버리면 어떨지에 대해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프랭크도 코라도 차가 없습니다. 차는 닉의 차이기 때문에 식당 사장님 차를 함부로 절도하면 안 되니까 둘은 차도 없이 이 광활한 미국 영토 길을 떠난 겁니다. 우리나라라면 걸어서 한두 시간만 걸어도 다른 동이 나오고 뭐 다른 동네가 나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곳은 미국입니다. 250m 남짓 걸으며 히치하이크를 하다가 결국 코라는 길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원래가 방랑자 떠돌이, 본투비 방랑자 떠돌이입니다. 차나 기차를 이제 몰래 타거나 히치하이킹해서 이동하거나 그런 것들이 익숙하겠죠. 하지만 코라는 히치하이크를 하는 게 국어라는 것 같아서 창피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코라는 프랭크와 같이 길을 떠나려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5장이 끝납니다. 둘은 이렇게 이별하게 되는 걸까요? 6장으로 가볼게요. 프랭크는 차를 얻어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코라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프랭크는 차를 얻어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네요. 둘이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게 되었군요. 프랭크는 2주간 내기 당구를 칩니다. 250달러를 뜯어냈는데요. 37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 환율로. 그러더니 다시 코라가 있는 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뭐그 돈이 있으니까 내기당구로 딴 돈을 가지고 코라가 살고 있는 동네 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녀와 마주치려고 시장이나 주변을 배회하지만요, 아직은 만나지 못했나 봅니다. 프랭크의 생각에 250달러 정도 미천이면 핫도그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책이 처음에 출간된 게 1934년에 미국에서 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934년에 250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 가치로 보면은 제가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추산을 해보건데 약 6,250달러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화로 치면 한 930만 원 정도거든요. 930만 원으로 핫도그 가게를 차릴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 가치로? 글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후루룩 읽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이랑 이런 환율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조금 읽어봤는데
현재 시점 가치로 930만 원이면

핫도그 장사 시작 못해요, 여러분. 현실 감각이 좀 프랭크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디서 진득히 일해본 남자도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아, 정말로. 뭐, 근데 어쩌면 현실 감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이성적인 논리적 판단은 마비가 됐고, 코라를 보고 싶어서 찐 사랑으로 그 동네에 다시 돌아간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시장을 어슬렁 어슬렁 거립니다. 코라 만나려고요. 그러다가 내기 당구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뜨내기 못 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계속 쳐주면서요. 당구 한 판당 판돈을 계속 올려갑니다. 이제 판돈이 어느 정도 오르니 제대로 치고 막 쓰리 쿠션 점프샷 난리 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가 저는 프랭크가 돈을 또 왕창 땄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250달러를 그대로 날립니다, 이 사람. 읽으면서 참이 사람 떠돌이 방랑자에 현실 감각도 없고 실속도 없고 좀 아무튼 그래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시장에서 다행히도 닉을 만납니다. 식당 사장님 그리스인 닉을 만납니다. 코라의 남편이죠. 닉이 먼저 프랭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닉은 실제로도 진짜 코라랑 프랭크가 범인인지는 꿈에도 모르는 게 맞나 봅니다. 그날의 전기가 나갔던 거 정전이 두 사람 진짜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닉은 프랭크에게 왜 네가 사라졌던 거냐? 우리랑 일하다 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닉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인데요. 프랭크는 자신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아다니는 게 천성인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닉은 내일 열리는 축제에 코라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프랭크도 함께 가서 놀자고 말을 합니다. 다시 프랭크는 그래서 닉과 코라 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랭크는 코라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동안 지냈냐고요. 코라는 잘 지냈다고 말합니다. 둘 사이에는 비밀이 있죠, 여러분? 닉을 살해하려고 했던 비밀 말이죠. 프랭크는 뭐 주저리주저리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요. 번돈 250달러를 우리가 시작하는 데 쓰려고 했는데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코라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키스해달라는 프랭크의 말에도 곧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 말을 돌려버립니다. 프랭크는 코라에게 자신이 더 이상 연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잘 지내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서 떠나고 그녀를 잊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저 멀리서 닉과 코라가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코라는 어쩌면 프랭크 당신을 잊을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돌아왔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코라는 남편 닉이 이제 아이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보셨죠? 코라는 닉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남편의 경제력을 보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코라는 닉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 아이를 원하는 상황이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말합니다. 왜 그러니까 나랑 그때 도망을 가지 않았냐고 말이죠. 코라는 말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도망가냐고요. 너랑 같이 화물차에서 가려고 너랑 도망가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코라가, 그래, 나를 다시 두고 여기서 떠나든지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정말 닉과의 사이에서 아이는 갖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닉과 코라, 프랭크 이렇게 셋이서 집에서 지내고 있죠? 하지만 더는 그렇게 지낼 수 없으니까 뭔가 다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6장이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속도감 있죠, 여러분. 벌써 6장까지 왔습니다. 이런 또 몹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둘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7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말이죠. 그쵸? 둘은 좀더 대담해집니다. 체계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실행합니다. 닉, 코라, 프랭크 셋이 놀고 있는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목격자까지 만들고요. 그 목격자와 대화를 막 하면서, 아, 그 업체에서 일하는군요. 우리도 그 업체 물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명함도 주실래요? 이러면서 그 목격자의 이런 인적 사항도 파악을 하고요. 전화번호 같은 거. 그리고 차에 있던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멸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 식당 사장님 닉은요, 인적 드문 도로에서 코라와 프랭크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책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수였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정말로 나쁜 짓을 체계적으로 시도하게 되었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었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야기는 또 급변점을 맞게 됩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둘의 시도가 성공을 하면서 네,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코라와 프랭크는 차를 벼랑에 가지고 갑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죠. 일부러 옷을 찢어 버리고 그리고 코라의 눈 쪽에 상처를 만드는 등두 사람도 함께 사고에 휘말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죠, 이 둘이 아주. 프랭크는 드디어 코라와 함께 할수 있음에 안도감, 성취감, 뭐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제 9장입니다. 경찰에게 각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준비를 하는군요. 그러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며 프랭크와 코라는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합니다. 이제 실제로 사고가 난척두 사람은 다급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프랭크도 많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코라도 실제로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경찰과 검시관이 나왔죠. 이제는 실제로 검시관에게 증언을 합니다. 구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진솔해 보일지, 어떻게 해야 자신이 닉을 해치려한 것을 들키지 않을지 고민하면서 머리를 굴려가는 그 프랭크의 심리가 두드러집니다. 코라도 열심히 증언을 하고요. 프랭크는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는 그동안 프랭크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제대로 진득하게 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사람인 걸 아는데 어떻게 6개월이나 이곳에 정착해서 살았는지 그 점이 이상하다고 찝어서 검사가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식당 사장님이 죽은 점을 꼬집죠. 그러면서 검사는 코라와 프랭크가 분명 공범 같고 빨리 자백할수록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검사는 코라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둘은 내연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프랭크는 당연히 부인합니다. 그러자 검사는 닉을 해칠 이유가 충분했다고 말하죠. 첫째, 닉은 14,000달러짜리 부동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14,000달러짜리 부동산이라면은 현재 구매력, 그 현재 가치로는 5억 2천 정도의 가치인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리고 생명보험 1만 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닉이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프랭크는 몰랐던 사실로 머리가 어질어질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프랭크는 정말로 닉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코라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검사는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유능한 탐정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들도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죠. 검사는 프랭크와 코라가 내연관계가 맞고 닉에게 생명보험을 들게 하고 그를 해친 게 맞지 않냐? 네가 방랑생활을 하면서 철도원의 머리를 때린 것처럼 닉의 머리를 내리친 거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또 이내 말을 바꿔서 당신이 그렇게 결백하다면 범인은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코라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넌 사건에 휘말려서 코라 때문에 다친 게 맞으니까 코라를 고소해라. 너도 상해를 당한 거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검사는 이 가설, 저 가설을 내세우면서 범인은 프랭크 아니면 코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프랭크를 몰아세웁니다. 결국 프랭크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검사의 서류, 코라가 프랭크와 닉을 둘다 해치려고 했다는 그래서 코라를 고소한다는 고소장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당신 또는 코라가 범인이라는 당신이 죽을 뻔했는데 그녀를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프랭크를 몰아세우는 검사가 나오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프랭크는 혼란에 빠졌네요. 과연 프랭크와 코라는 사랑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1: 사랑이 아냐, 이건 사랑이 아냐, 너의 집착일 뿐이야. 어디 있든지, 내가 무얼 하든지,

네, 10장 들어갑니다. 경찰은 검사가 딱딱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도시에서는 새킷 검사라고 하죠. 이 검사 이름은 새킷입니다. 새킷 검사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은 카츠라는 사람뿐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경찰한테 소스를 얻은 프랭크는 카츠라는 사람을 섭외해달라고 검사를 상대할 필요가 있다고 카츠를 섭외하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보험사는 닉이든 보험의 조항 중 사고로 죽으면 그의 부인이 1만 달러를 가져가게 돼 있다고 말을 합니다. 카츠가 검사를 잘 상대해야 할 텐데요. 코라와 프랭크의 운명이 카츠에게 달려 있네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카츠는 코라의 죄, 닉을 살해하고 프랭크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이두 가지의 죄를 시인해버리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프랭크는 카츠가 우리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경찰의 앞잡이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찰관과 카츠 둘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코라도 분노합니다. 닉과 프랭크를 둘다 살해하려는 죄를 지었다니요. 프랭크는 우리가 속았다라고 말하지만 코라는 아니? 우리라니? 내가 속은 거지. 그러면서 너 진짜 똑똑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프랭크 당신과 저 변호사한테 속은 거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코라와 프랭크의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일을 저질렀을 때는 둘 사이에 사랑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말이죠. 카츠는 다 뜻이 있으니까 내가 처리할 테니 그냥 맡기고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코라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프랭크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예전에도 한번 닉을 죽이려고 했었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고까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진술서에 쏟아붓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도 코라는 진짜 몰랐다고 진술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 부분이 좀 아리송했는데 정말로 코라와 프랭크는 이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기는 해요. 잘 몰랐던 것 같고, 프랭크는 분명히 몰랐던 것 같고, 코라도 식당에서 벌어들인 매출이나 식당 부동산까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일단 읽고 판단을 내렸답니다. 네, 10장에서는, 코라가 프랭크에게서 돌아서네요. 분노하면서 진술을 막 다다다다다 합니다. 하지만 10장 마지막에 코라는 프랭크가 놓친 담요를 주워주는 그런 씬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또 무슨 복선일까요? 놓친 담요를 주워줄 정도로는 아직 정이 남아있다는 건지, 둘의 사이가 아직 유효하다는 복선일까요? 이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치료를 마친 프랭크는요, 병원에서 나오며 코라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요. 카츠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다 끝났고 그녀는 풀려났고 자유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카츠와 그 새킷 검사는 적수라고 해요. 그것도 아주 절친한 적수여서 상대를 속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 정도로 내기를 할 정도로 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카츠가 어떻게 새킷 검사를 이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파트입니다. 네, 코라는 어떻게 풀려나게 된 걸까요? 카츠는 닉에게 보험을 판매했던 보험 판매인을 찾았고요. 보험 판매인의 증언으로 판매 당시에 집에 아무도 없었고 닉과 보험 판매인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만료를 일주일 두고 새 보험에 가입해서 실제로는 한 개의 보험사가 아니라 세 개의 보험사가 엮인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코라의 진술서를 막 작성 대신 타이핑해주던 사람도 형사가 아니고 카츠와 함께 일하던 탐정이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코라가 나 실제로 닉을 죽이려고 했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프랭크랑 같이 공모했었고 우리가 연인이었고 이런 진술들이 실제로 경찰이나 검사의 손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카츠는 코라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킷 검사는 세 개의 보험회사가 엮인지도 몰랐고, 각 보험회사들은 조항에 따라 사고보험에 대해 돈을 다 지급해서 보상하기로 했다는 거죠. 코라는 그래서 결국엔 선고 공판에서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 그쵸? 프랭크와 코라 본인들한테는 다행인 일이네요. 프랭크와 카츠가 함께 있는 공간에 코라가 옵니다. 카츠는 남편의 죽음 보험금 1만 달러 중 절반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코라가 수표를 막 쓰고 있는데 카츠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 수표 종이를 찢어버려요. 검사와 100달러 내기를 했는데 검사가 져버렸고 본인이 이겼기 때문에 승리 수표 100달러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액자에 걸어놓고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간직하겠다고 하죠. 뭐, 이 글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장. 코라와 프랭크는 그리스인 닉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 후에 돌아온 두 사람. 코라도 집행유예고 프랭크도 다친 상처가 다 나아갑니다. 둘은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자, 계속 볼게요. 코라는 당신이 날 배신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프랭크는 맞아. 그 검사의 말에 내가 쫄아버려서 그 검사가 고소장 그거 준 거에 내가 서명을 해버렸어 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명은 했지만 그 시간들이 매우 지옥 같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코라는 나도 당신을 배신했었다고 말을 합니다. 코라도 왜냐면은 진술서를 작성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랭크는 그러니까 우리 둘이 피긴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코라는 신이 우리를 비웃고 있고 지금은 1만 달러라는 이 돈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프랭크는 그러지 말고 축배를 들자고 말을 합니다. 코라는 별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가 봐요. 지금은 취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계속 술을 권하고 둘은 독주를 마시고 함께 잠이 듭니다. 코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뭔가 예전보다 코라가 좀 대면대면한 것 같아요. 프랭크에 대해서. 이렇게 12장이 끝납니다. 13장. 6개월을 이제 집행유예 기간 6개월을 이곳 식당에서 둘은 보내야 할 텐데요. 이 6개월을 프랭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나 똑같았다. 싸움을 벌였고 나는 술을 찾았다. 라고 썼네요. 싸웠다고요? 아니, 두 사람의 소원대로 둘이 함께하게 되었는데 왜 싸워요, 계속, 그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 그리고 왜 프랭크는 계속 술만 마셔요? 그것도 좀 짜증나는 포인트입니다. 대체 프랭크의 마음은 뭘까요? 프랭크는 이렇게 말하네요. 집행유예가 끝나면 바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코라가 화가 나서 지난번 법정에서처럼 실토할까봐 두려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시도 그녀를 믿지 못했다라고 소설에 쓰여 있습니다. 코라는 어떤 마음일까요? 식당은 다시 문정선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식당에서 돈을 더 모으길 원합니다. 프랭크는 떠나고 싶고, 코라는 장사가 잘 되는 이곳을 굳이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돈을 좀더 벌어서 야외 테라스도 만들고 이 식당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당을 나중에 팔더라도 이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비싼 식당으로 권리를 팔고 싶어 해요. 코라의 판결은 6개월 집행유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어차피 6개월간 여기 캘리포니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코라는 의욕적으로 장사하고 싶어 해요. 핫도그도 팔고 맥주도 팔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맥주 장사 허가증을 그러니까 주류 판매도 하는 허가증을 받냐 안 받냐 이걸 가지고도 둘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를 팔기 위해서 코라는 축전기도 사고 예쁜 유리잔도 사자고 해요. 예쁜 유리잔, 맥주 마실 때 진짜 중요하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음료, 아이스 음료 마실 때도 예쁜 유리잔이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코라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프랭크는 이런 코라의 계획에 초를 칩니다. 비어 가든 같은 거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듣고 코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랭크, 너 전에 뭔가 되고 싶은 적이 없었어?
이제 코라는 프랭크가 꿈도 없는 방랑자로 보이는 걸까요? 프랭크는 죽은 그리스인의 유령이 보이는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코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당신이 그저 불황자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거라고 말하죠. 코라는 떠나고 싶지도 않고 불황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무언가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살자고 말하죠. 프랭크하고 코라하고 좀 이렇게 계속 의견 차이가 있네요. 큰 비밀을 함께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 집행유예 기간에 이렇게 싸움만 하면서 보내는군요. 이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싸우고 나서는 그래 코라 당신 말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술을 마셔버리고 이런 게 일상이 되었군요. 그런데 프랭크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죽은 그리스인 닉의 유령을 나오는 꿈을 가끔 꾼다고 합니다. 프랭크는 본인의 상태에 대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고 소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읽으면서 이 기간 동안 둘다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두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건 독자인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독자인 우리와 실제 그책 속에 프랭크와 코라만 알고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본인들의 죄를 들키지 않아야 하잖아요.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서 둘이 싸울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네요. 서로 싸우고 난리통으로 보내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코라는 어머니가 아파서 기차를 타고 병문안을 잠시 떠납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프랭크는 코라가 기차를 타고 떠나자 자유라는 느낌을 느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토록 둘이 함께이길 원해서 나쁜 선택까지 서슴지 않았던 둘이 이제는 코라를 이제 프랭크는 구속으로 느끼나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차장에서 한 여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프랭크와 코라의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자가 등장을 한다니,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또 무슨 일이 펼쳐지려고 이럴까요? 주차장에서 만난 여자는 시동이 안 걸려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머머머, 프랭크. 이 생전 처음 본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살든 상관없고 사는 곳이 멀수록 더 좋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이 남자 봐봐. 플러팅 한번 진짜 잘하네요. 그쵸? 네.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스인 살해 사건 소송에 대해서 묻지 않는 이 사람을 만난 프랭크는 또한번 자유를 느낍니다. 이 남자 봐봐요. 코라가 떠났을 때도 자유를 느끼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을 때도 자유를 느끼고, 심상치 않아요. 프랭크는 코라가 돌아오기까지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해보며, 오늘 처음 본 여자에게, 매지 앨런이라는 이 여자에게 일주일간 여행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받은 제안인데, 매지 앨런이라는 이 여자는, 여행을, 그래요, 일주일간 여행을 갑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음 봤는데 여행 가자고 하니까 또 서스럼 없이 가자고 했을까요? 서로 스파크가 튀어버렸나 봐요. 여행을 떠나겠다고 수긍을 합니다. 매지는 탐험가인가 봐요. 정글에서 퓨마나 호랑이 같은 동물을 산채로 잡았고, 지금은 매지의 집에서 그 동물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매지는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프랭크와 같이 고양이 사냥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큰일이네요. 프랭크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고양이 사냥 떠나자고 같이 떠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기다니. 프랭크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당연히 같이 떠나자는 이 매지 앨런의 말에 콜! 같이 떠나자라고 했습니다. 프랭크는 그동안 핫도그와 맥주에 너무 질려버려서 전부 강에 던져버릴 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핫도그, 맥주는 코라와 함께한 그 식당을 의미하는 거겠죠? 프랭크는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네,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어느덧 한 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이거 2부 남은 장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영화 보고, 영화로도 한번 보고, 그거랑 비교해서도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진짜, 아쉽습니다. 한 시간에 다 마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워낙 복선도 다양하게 깔려 있고, 등장인물들의 심리나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것도 정말 이 책은 상상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책이거든요. 추리하면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래서 줄거리를 말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인물의 심리나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조금 여러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책에 대해서 2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궁금하죠? 뒷이야기. 다음 시간에 책함시 안 들을 수 없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네, 재밌는 책 이야기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다음 이야기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8월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도 책으로 함께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걷기 여행은 가장 쉽고 단순하며 큰 돈이 들지 않는 여가 활동입니다. 걷기로 마음먹었다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기존의 관성을 극복하고 길을 나서려면 결연함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삶과 우리가 갈망하는 행복도 내면에 있기 때문에 외적인 재물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행복하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고 강점과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격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낡은 생각, 의지, 행동, 패턴과 작별하는 대신 유익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서 인격을 개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신유의 시계반을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 영화, 날이 날이 갈수록, 하동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수덕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덕정은 2002년 5월 30일 익산시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 고종 때 문신농은 송기인의 뜻을 받들어 1938년에 건립하였습니다. 여산면 태성리 화산 중턱 남서쪽으로 현천 저수지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석은 대리석을 훈림 기법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높이 67cm의 원형 장초석이며 기둥은 두리 기둥입니다. 평면은 정면 이간, 측면 이간의 정방형이며 주간은 육자 182cm로서 동일하며 마루는 우물 마루로서 지면에서 90여 cm 떨어져 있고 주위에는 난간을 시설했습니다. 난간은 띠장과 지방 사이에 몇 개의 각재를 끼워 간단히 구성했으며 전면은 출입을 위해 난간이 끊어져 있고 그 앞에 두 단의 콘크리트 계단이 각각 놓여 있습니다. 이상 익산 여산면 수덕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찬원 시절 인연, 김혜주 간밤에, 철이 군산항아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연경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아, 우리 소리문화 콘텐츠 가족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더우십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 진현 가수님의 소리문화 콘텐츠에 와서 노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가수 김연경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김연경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김연경 씨.
1: 네.
0: 김연경 씨 노래하실 때.
1: 네.
0: 안무가 좀 네. 색다르던데, 안무 이렇게 연습하신 거예요?
1: 아, 제가 군산에서 네. 무용학원에서 안무를 네. 직접 배우고 짰습니다. 그 원장님하고. 아,
0: 이 염치 노래에 맞춰서?
1: 네네.
0: 오, 안무가 좀 요염해요?
1: 네.
0: 어, 그러시구나. 도움을 좀 드렸네요.
1: 아만요. 우리 저는 무대에 올라가면 네. 우리 관객분들께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1: 그래서 제가 안무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0: 와, 프로 정신이 아주 뛰어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네.
0: 김희경 씨, 네. 그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1: 아, 제가 어릴 적부터요. 언니, 오빠. 네. 소풍 갈 때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전주 모 초등학교 밴드부를 했었고 합창부를 했었고.
0: 아, 밴드부까지?
1: 예.
0: 오, 밴드부는 어떤 악기를?
1: 가장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피리라고 했었거든요.
0: 피리?
1: 피리 불다가 그다음에 작은 북, 그다음에 실로폼.
0: 오, 악기 예. 여러 가지 하셨네.
1: 예, 예.
0: 밴드부에 아, 생각도 못 했네. 어땠어요? 밴드부 거기서 하실 때는?
1: 너무 좋았죠.
0: 아...
1: 네,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너무 좋았는데
0: 네.
1: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었고 여하튼 밴드부가 4학년 5학년 6학년 그렇게 3년을 했는데
0: 네.
1: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그랬어요. 그 밴드부 하시면서 뭐 네. 노래 그때는 하실 생각 별로 없으셨나요?
1: 합창부 있었죠 또.
0: 아, 합창부로?
1: 합창부에서 메조 소프라노를 했습니다.
0: 아, 네. 오,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청아한 것 같아요. 예.
1: 아유, 역시 귀가 탁월하십니다. 귀가 청아되십니다. 지정 가수님 따봉.
0: 아, 그러시구나. 네. 아, 네. 그쪽에서 좀 하셨구나. 네네. 어땠어요? 그 밴드부하고 그 합창단하고 어떻게 어떤 게 좀 좋았나요?
1: 저는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건 대답할 수 없는 문제고.
0: 이야.
1: 여하튼 오른손 왼손이 중요하듯이.
0: 예.
1: 밴드부는 밴드부대로 매력이 굉장히 있고요.
0: 예.
1: 우리 저쪽에 옛날 전주가 고향인데 미원탑까지 행진을 했어요, 제가.
0: 아.
1: 예, 저 중앙시장까지.
0: 오, 그럼 전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 거리가 뭐 한 4km 되죠.
0: 4km?
1: 예, 16km를. 그리고 이제 합창부 같은 경우에는 메조소프라노를 했는데 그때 합창 경연대회도 나갔어요.
0: 네.
1: 예, 그래서 참 추억이 너무, 추억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0: 네, 아, 그래요? 와. 네. 밴드를 하면서 4km 갔다는 거예요?
1: 그럼요.
0: 오.
1: 밴드 치면서, 북 치면서, 그 지금 리듬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가 않네요.
0: 아, 그 느낌이?
1: 네.
0: 살아있구만요.
1: 예, 네, 그 비트가요.
0: 이야. 그런 또, 과거에,
1: 네.
0: 또 음악이 몸에 딱 이렇게 배어있군요.
1: 네네.
0: 와. 그 지금 염치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1: 네네.
0: 염치 곡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1: 아, 염치는요.
0: 네.
1: 헤어진 남자가.
0: 네.
1: 제가 여자라고 보고.
0: 네.
1: 헤어진 남자가 그 헤어지기 전에는 너무너무 사랑을 했었죠.
0: 네.
1: 근데 헤어진 후에 다시 오겠다고.
0: 다시 오겠다고.
1: 오겠다고. 그런데 이 네. 여자는 감정이 다 식었어요.
0: 아.
1: 근데 사랑하겠다고 좋아하겠다고 카톡을 왜 보내시나요?
0: 네.
1: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이 여자가 소갈머리 없는 당신인가요?
0: 네.
1: 나는 이미 당신 잊었어. 그 내용이 MZ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오. 네. 그러니까 나는 잊었다.
1: 네.
0: 이제 오지 마라.
1: 그렇죠.
0: 알아서 이제 일 봐라.
1: 응.
0: 이거예요?
1: 시원하게 갔으면 이제 알아야지.
0: 네.
1: 왜 옵니까요? 네.
0: 다른 데 가서 이제 일 봐라.
1: 그럼요. 아니 보든 말든 그건 뭐 알 바 아니고. 그거는. 사랑했을 때 잘해야지요.
0: 네, 네. 네. 아, 아, 냉정하네.
1: 있을 때 잘해야죠.
0: 어? 진짜 단칼이구만.
1: 아니요. 제 인생하고 비슷하다네요. 미치겠어요.
0: 아, 아 그래요? 아, 하다 보니까?
1: 예.
0: 오, 아, 또 그런 또 인생하고?
1: 예, 첫 와. 소절을 잠깐 얘기한다면, 내가 싫다고 떠나간 당신, 내가 싫다고 떠나간 당신인데,
0: 네.
1: 왜 옵니까요?
0: 그때 잠깐 피곤했나 보지.
1: 그때 아마, 생각을 잘못 한 것 같아, 이 남자가. 판단 미스.
0: 판단 미스? 아. 그럼 여기서 네. 노래 염치 한 곡 듣고,
1: 예, 예.
0: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김연경 씨의 곡 염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연경 가수는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전담교수로 계십니다. 수많은 활동을 계시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연경 씨.
1: 네.
0: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오다가도 가겠는데.
1: 제 성격입니다.
0: 아, 오다가도 가겠어.
1: 제가 좀 냉정해갖고 참 모습, 그 부분에서는 정말 저도 제 스스로 제어가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아, 가사를 들어봤거든요. 예. 노래 하는데. 그랬더니 진짜 큰맘 먹고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예. 근데 오다가 가겠어. 노래 듣고.
1: 냉기가 쫙 흔들립니다. 네. 흐릅니다.
0: 냉기가 쫙 흔들립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연경 씨, 그 행사를 네네. 많이 가보셨잖아요. 여기저기.
1: 네.
0: 어떤 뭐 재밌는 스토리 있습니까? 아니면 황당했던 거 아니면 기뻤을 때, 이야, 정말 내가 노래하기를 잘했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1: 아, 제가 이제 면미는 날 행사를 자주 가고.
0: 면미는 날?
1: 예, 그리고 예. 저는 MC 가수잖아요.
0: 예, 그렇죠.
1: 일단 페이를 따블로 줍니다.
0: 따블로?
1: 그때 부럽네. 기분이 좋아요. 아. 왜냐면 그 개회식 MC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 MC는 이제 또 다른 분이 보더라도 저는 이제 가수로 올라가거든요.
0: 네.
1: 그럴 때, 따블로 받으니까 좋고.
0: 네.
1: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성과 박수와 앵콜이겠죠. 우리는 박수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0: 아, 네. 함성, 앵콜, 박수가 나왔을 때
1: 네네.
0: 행복하다?
1: 네.
0: 아, 다 똑같네.
1: 아.
0: 아. 노래를 하시면서 네. 즐거웠던 거잖아요, 아까는. 이번에 네. 진짜 보람을 느낄 때는.
1: 아, 제가 이제 그 신흥고등학교 또 동문회를 갔었거든요.
0: 예, 신흥고등학교. 남자예요, 예. 여자?
1: 남자 학교.
0: 허허, 남자만 예. 드글드글한데.
1: 예, 우리 정세균 그 총리님께서.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금일봉을 주셨어요.
0: 금일봉을?
1: 예, 앞에까지 나오셔가지고.
0: 이야, 그때 어떤 노래 하셨까니?
1: 그때 염치 노래 했었죠.
0: 염치?
1: 당연히. 예.
0: 이야.
1: 그리고 이제 MC 보고 나서 염치 노래를 제가 했는데.
0: 예.
1: 뭐니 뭐니 해도 돈을 주니까 좋았어요.
0: 허허, 이야, 깜짝 놀랐네. 아니, 이야, 아니, 웃음소리가 원래 그래요?
1: 아, 저 웃음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예. 이 뇌 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0: 예.
1: 이 웃고 산에 다니고 그러니까 그 뇌혈관이 그 넓어졌대요. 고속도로가 뻥 뚫렸대요.
0: 아, 그래요? 아니, 웃음 웃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하고 내 얘기하고 있나?
1: 서프라이즈!
0: 아, 그렇구나.
1: 예, 예.
0: 아니, 그, 남자들이만 많은 그 신흥고등학교에서
1: 예, 예.
0: 그 안무, 댄스, 막, 이야,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겠어요.
1: 또 가슴이 또 V라인이어가지고,
0: 아.
1: 살짝 파였어가지고,
0: 예.
1: 볼거리도 제공하고요.
0: 아, 그래요?
1: 좀 보여주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0: 이야.
1: 그런 불호의식이 있어요.
0: 아니, 뭐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내가 무시 하겠네.
1: 제가 비타민 전담 노래 교수입니다.
0: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1: 네.
0: 가수로서 김연경 씨가 네. 이것은 나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노래도 노래지만 제가 이제 좀 만학도로
0: 네.
1: 음악과를 나왔습니다.
0: 오.
1: 그래서
0: 네.
1: 사람들한테 음악 기초 이론을 알려줄 때
0: 네.
1: 전라북도에서 김연경이 탑이다.
0: 오.
1: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0: 예.
1: 우리 평생교육원 원우들이
0: 예.
1: 얘기하고 전주에서 그렇게 전주대학교에서 소문내주고
0: 예.
1: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우들이 소문내주고
0: 예.
1: 그 노래 강사로서는 정말 부족하지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가수로서는 뭐니 뭐니 해도 공감
0: 네.
1: 그분이 공감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고 그랬을 때 저는 그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희망의 노래를 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
0: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실 때는
1: 예.
0: 회원들이
1: 예.
0: 우리 김연경 가수님의 노래 강사 교수님으로 지금 하시는데
1: 예예.
0: 실력을 알아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1: 네네.
0: 이야.
1: 제가 송가인처럼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0: 네. 지금 잘하시는데
1: 음정 박자 리듬 뭐 기초 이런 화성학까지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오 회원들이 좀 깊이 배우시나 봐요.
1: 깊이 깊이 배웁니다. 진하게.
0: 아, 진하게? 예. 아니, 평생 교육원에 그 계시는 분들이 예. 좀 수준이 있으신가 보다.
1: 퀄리티가 대부분... 높고요. 예. 한번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밀어도 안 나가더라고요.
0: 안 나가요?
1: 예, 고정 멤버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0: 와, 비타민을 예. 송송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1: 비타민도 주지만 세로토닌, 예. 도파민, 뭐 우리 행복 호르몬을 제가 다 드립니다.
0: 민자 들어가는 거 다 드리는구만.
1: 네네.
0: 아, 그래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오. 김현경 씨가 앞으로 이제 예. 주로 그 강사 MC를 많이 하시는데 예, 예. 가수보다도 예. 앞으로 그 무대를 나만의 예. 무대를 그 만들고 싶은 무대나 예. 아니면 가고 싶은 무대 아니면 서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아, 저 역시도 뭐 전국 무대도 서고 싶고 전국 노래자랑 뭐 가요 무대도 서고 싶은 꿈이 있지만 네. 그렇다고 그 꿈을 버릴 수는 없죠. 네. 예, 언젠가는 한번 저도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분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저한테 그걸 박수로서 화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쓰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MC는 MC 또한 감성 MC가 되고 싶어요. 아. 목소리가 크게만 해서가 아니고 감성 MC. 그분이 다 인정하고 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MC가 되고 싶습니다.
0: 와, 응원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그럼 이쯤에서 예. 김연경 씨의 두 번째 선곡 조항조의 정령 들어보겠습니다.

0: 김연경 씨의 목소리로 정령 잘 들었습니다. 김연경 씨 요즘 큰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1: 저는 여러 다른 분들한테 그 비타민 같은 그런 존재여서요.
0: 네.
1: 그래도 냉정히 말하면 MC 가수고
0: 네.
1: 이 원우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노래 전담 교수가 되는 게 이슈고 거기에다가 건강입니다.
0: 아.
1: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오로지 건강?
1: 네.
0: 아.
1: 남자는 아닙니다. 묻지 마세요.
0: 아, 그러십니까? 회원들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1: 근데 회원들은 자기 노래를 우리가 이제 제가 티칭을 하고
0: 네.
1: 이제 한 번씩 불러 보는데 노래 시킬 때 가장 좋아하죠.
0: 아 직접 그분들 노래 시킬 때 참여하는 걸 좋아하네요. 에이.
1: 거의 제가 한 두 바퀴는 돌아요.
0: 오, 두 바퀴라는 건 어떤?
1: 두 곡.
0: 아,
1: 예, 두 곡 할 수 있게끔.
0: 오, 예. 그 한 사람이?
1: 예.
0: 그럼 사람이 많은데 그거 참 어렵네.
1: 사람이 많은데 이제
0: 예.
1: 좀 빼는 사람도 있을 땐 감사하죠.
0: 아,
1: 목소리가 안 나와서.
0: 자기가 직접 나와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1: 예.
0: 요즘은 참 보고만 있지 않겠다.
1: 아이고 막 돌팔매질해요. 저 군산에서
0: 예.
1: 군산 시내까지 나오는데 시간 걸려. 익산 원광대까지 나오는데 시간 걸려.
0: 와.
1: 근데 노래 한 곡도 안 하고 가면은 자기는 일주일 동안 너무 고통스럽대요.
0: 와 그래요? 아 쉽게 얘기하면 김연경 그 강사님은 그쪽에 예. 쉽게 얘기하면 노래를 같이 참여를 시키는구나.
1: 그렇죠.
0: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치고 직접도 해보고
1: 티칭하고 이제 본인이 직접 불러보는 거죠.
0: 오, 예. 아 그러시구나.
1: 예.
0: 노래를 가르치시면서
1: 예.
0: 중점적으로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떤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1: 여기는 어르신은 없고요.
0: 예.
1: 거의 이제 뭐 40대, 50대, 60대거든요.
0: 40대, 50대, 60대?
1: 예, 예. 나름 젊은데요.
0: 예.
1: 여기는 노래 강사를 하고 싶은 분도 있고
0: 오.
1: 가수도 이미 배출도 돼 있어요.
0: 오, 훌륭하시다.
1: 양종민이라고.
0: 예.
1: 노래 제목은 돈방석입니다.
0: 돈방석?
1: 예.
0: 어허이, 돈방. 나 제자 그
1: 예,
0: 홍보까지.
1: 제자 홍보해줘야 돼요.
0: 예. 예.
1: 그래서 오. 익산 가수인데 예. 가수를 배출하고 강사를 배출했을 때
0: 예.
1: 보람이 있죠.
0: 와.
1: 예.
0: 듣다 보니까
1: 예, 예.
0: 굉장히 실력이 좀 많이 이렇게 있으신 것처럼 느껴져 갑자기.
1: 아이고 뭘 좀 잘 느끼시네요. 역시 센스쟁이.
0: 아 내가 조금 늦어요.
1: 진영 가수님 진짜 센스쟁이에요.
0: 아이고 참말로.
1: 우리 전라북도에서 진영 가수님 헛개비 우리 헛개비 제가 우리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이쪽에서.
0: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1: 많이 나가더라고 이 노래로 헛개비로.
0: 아 예. 어떻게 좀 반응 좀 있어요?
1: 당연히 반응 있죠. 이게
0: 네.
1: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0: 네.
1: 정말 어떤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0: 네.
1: 눈물을 쏙 빼놓잖아요.
0: 네.
1: 그때 정말 노래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0: 네, 행복합니다.
1: 네, 네.
0: 네. 김연경 씨가 이렇게 오시면서
1: 네.
0: 이렇게 해본 일들 중에
1: 네.
0: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1: 네. 뭐 어떻게 뭐
0: 범위 직업
1: 아 직업
0: 예.
1: 저는 지금 만족해요. 지금 만족하고 저는 가수보다는 주로 MC로 많이 갔고
0: 예.
1: 지금 복지 TV 아나운서 실장으로 또 일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예.
0: 김연경 씨의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곡인가요?
1: 아 제가 지금 현재 불렀던 그런 염치도 좋지만
0: 네.
1: 저는 트롯 발라드가 좋아요.
0: 네.
1: 예, 그래서, 내놔야 뭐 사랑이죠. 사랑을 오. 했는데 헤어지는 거. 그 사랑을 하면서 애틋한 그런 추억.
0: 예.
1: 예. 그런 어떤,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0: 만나는 거 말고 헤어지는 거?
1: 아니, 헤어지는 건 아니고, 만남이 있기 때문에 헤어졌죠,
0: 네.
1: 당연히.
0: 네, 네.
1: 그게 공생공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예.
0: 오, 인생곡을 러브스토리에
1: 예.
0: 애절하면서, 예. 애틋하면서, 하여튼.
1: 가슴을 후비 파는 거.
0: 아, 이렇게 막 예. 깊어. 아, 그런 곡이시구나.
1: 예.
0: 오, 그 곡이 하나 예를 든다면?
1: 그 곡이 예를 든다면,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지만,
0: 예.
1: 그 바람의 연가라고
0: 예.
1: 그 송대관 가수님께서 키운 김양이 있어요. 김양
0: 네.
1: 가수. 그 친구가 불렀던 노래가 바람의 연가라고 그런 아. 너무 그 상큼하고 예. 애틋하고 그 노래를 하면은 막 젊어지는 20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0: 와, 그러시구나. 네. 요즘에 네. 김혜경 씨 어떤 거 좀 많이 드세요? 건강관리 비법으로.
1: 아, 요즘에요?
0: 예.
1: 이제 무릎이 좀 시큰시큰해요.
0: 무릎이요?
1: 그래서 콘드라이진 먹고 있고 보스웰리아 좀 먹고 있고
0: 네.
1: 고기.
0: 아, 고기?
1: 네. 왜냐하면 단백질이 좀 보충이 되어서
0: 네.
1: 먹는 데에다가 저는 먹는 게 1번입니다. 요즘에는.
0: 아, 운동보다?
1: 예. 먹고 게. 나서 운동해야 되니까.
0: 아, 그래요?
1: 네.
0: 오, 건강관리는 네. 일단은 왕성하게
1: 하고 있어요.
0: 잘 드시한다.
1: 예.
0: 오, 고기도. 오.
1: 예.
0: 앞으로 김혜경 씨가 예. 이렇게 꿈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어요?
1: 저는 꿈이 제가 건강한 게 꿈이고요.
0: 예.
1: 제가 좋아하는 산에 갈 수 있는 게 꿈이고.
0: 예.
1: 그다음에 큰 무대보다는 제가 무대를 직접 만들어서 기획하고
0: 예.
1: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가수들 무대 세워주고 싶어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이미 제가 행사를 1년에 한 4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0: 네.
1: 시에서도 그 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0: 네.
1: 우리 그 지역에 있는 힘든 가수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네.
1: 건강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0: 와, 앞으로 꿈이 그냥 오로지 네. 건강과
1: 예.
0: 김혜경 씨가 예. 주관해서 무대를 만들어서
1: 예. 무대 세워주는 거
0: 우리 예. 가수님들의
1: 예.
0: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린다는 거죠.
1: 예. 그게 꿈입니다.
0: 아,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네네.
0: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1: 네.
0: 다음에 초대하면 나와주실 거죠?
1: 아우, 영광입니다.
0: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저 오늘 뇌세포가 깨워졌습니다. 그동안에 저 자신을 알 기회가 없었는데요. 오늘 우리 소리문화 콘텐츠 우리 진현 PD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 제 뇌세포를 깨우는 시간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0: 네.
1: 네.
0: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예.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예, 여러분 첫째도 건강이고요. 두 번째도 건강이고 세 번째도 건강 플러스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봉사만 열심히 하시지 말고 자기 개발해서 이렇게 무대도 많이 뛰고 제가 지역 가수들과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 예쁘게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김현경 씨도 예. 멜로디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김현경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현경 씨의 목소리로 한승기의 보라나 바라마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김현경 씨와 함께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만경강을 달리는 아줌마 라이딩스타의 박정규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페달에 발만 올리면 행복해지는 라이딩스타의 강한규입니다.
0: 아침 라이딩은 상쾌하고 낮에 조금 더워져 땀이 나지만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아직 라이딩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1: 네, 맞아요. 이런 날씨에는 고르게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운동 한두 시간 전에 물 15온스, 15온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인터넷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16온스를 마시고 라이딩 중에는 10에서 15분마다 조금씩 500ml? 물을 마시라고 권장해요. 또 햇볕이 강한 한낮보다는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에 라이딩을 하면 더 쾌적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면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코스 추천도 빼놓을 수 없죠. 지금 같은 계절에는 강변길이나 숲길처럼 그늘이 있는 코스가 좋고 주말에는 산이나 바닷가로 짧은 나들이를 떠나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초여름에 푸른 들판과 강가를 달리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1: 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작은 일상도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최근 어떤 코스에서 라이딩을 즐기셨나요?
0: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라이딩 스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바의 맘마미에아 노래였습니다.
1: 오랜만에 예. 듣네요.
0: 예,
1: 추억이 물씬 느낍니다.
0: 예, 추억이 느껴지는 노래죠. 예. 네, 이번에는 저번과 이어서 계속 예, 탕감자 대장님이신 예, 김길중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2: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한 저번에 한 하고 한 지금 좀 꽤 오랜만이시죠? 예. 그 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2: 네.
0: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행사가
2: 네.
0: 예. 챌린지
2: 네.
0: 예. 뭐 탄소를 감축하는 자전거 챌린지
2: 네.
0: 예. 하셨는데 예. 그냥 감회가 어떻게 오랜만에 하셨잖아요. 감회가 좀 새롭지 않았어요?
1: 맞아요. 탄감탑 챌린지가 저희가 2024년도에 하고요.
0: 네.
1: 그리고 2026년도에 이제 새롭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2: 네.
1: 네.
2: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모른다는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1: 네.
2: 탄감자 챌린지는 자전거 챌린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 네.
2: 자전거를 즐거운 그 일상의 동반자로서 이렇게 해보기 위한
1: 네.
2: 그런 목적이고
1: 네. 일상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한 네. 하나의 챌린지
2: 네.
1: 네
2: 그런 거고 그 한 달 동안
1: 네.
2: 이번에는 5월 4일부터였고
1: 31일까지
2: 28일간
1: 네.
2: 4주
1: 네.
2: 4주 동안
1: 네.
2: 매일 3km 이상씩 자전거를 타보기
1: 네.
2: 그 다음에 28일인데 그 중에 20일을 타면 미션을 그 성공한 것으로 그 챌린지가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1: 네.
2: 또 하나는 보물찾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요즘도 보물찾기 하나 학생들이
1: 소풍을 안 가잖아요. 지금.
2: 아 소풍 자체를 안 가잖아요.
1: 수학이 소풍을 아예 안 가는데요.
0: 보물찾기 그래도 보물찾기 해요. 저도 뭐냐. 뭐 어디 교회나 성당
2: 교회 같은 데서
0: 예, 애들 보면은 보물찾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2: 예, 보물찾기가 이제 일정한 예. 공간 안에서 쭉 보물을
0: 그렇죠. 예.
2: 뭐 나무 밑에도 숨겨놓고 돌 틈에도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 네네.
2: 그런 건데 그 저기 전주 그리고 좀 멀리는 완주 익산 김제까지. 김제까지 바운더리를 해가지고
1: 김제 들어가요?
2: 김제 청하면 네.
1: 네. 아, 네.
2: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동네에도 살펴보면 네. 보물 같은 곳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물찾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1: 네.
2: 전 총 30개의 보물을 심어두었습니다.
1: 30개요?
2: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그 김제 청하에 있는 세창이 다리까지
1: 네.
2: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구이 지나서 운암 가는 길에 대덕초등학교.
1: 와.
2: 그 다음에.
1: 와우. 대덕초등학교 옆에.
2: 네. 네. 그 다음에 저 동쪽으로는 네. 상관 그 주민센터, 아니 그 상관에 있는 읍내 그 버스 정류장에다가.
1: 아,
2: 네. 네. 거기다가도 했고.
1: 네.
2: 그 다음에 송광사. 송광사를 가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넘거나 아니면 돌아서 소양을 통해서
1: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가 한계선이었고
1: 네.
2: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고산까지 고산
1: 네.
2: 미소시장
1: 네.
2: 이렇게 해서 총 30개의 보물을 아까 말씀드린 범위에서 시내 곳곳에
1: 네.
2: 그 중에는 우리 그 왕규쌤이 발굴한 그 3.1운동 발상지
1: 오.
2: 이분의 그 참여한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2: 전주에 그런 공간이 있었어? 라고 하고.
1: 네.
2: 막상 가서 보니까.
1: 네.
2: 잘 찾지 않으면 못 찾거든요.
1: 맞아요,
2: 볼 수가
1: 맞아요.
2: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1: 네.
2: 또 이제 그 드라마 25, 21 그 희돈의 집.
1: 희돈의 집.
2: 김태리. 가 나이도로 역할을 했던
1: 네.
2: 희돈의 집이 희돈의 집. 그 오목대 앞에
1: 네.
2: 한옥마을 뒤편에 그 언덕 위에 있거든요.
1: 네.
2: 거기를 찾으신 분들도 그 집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아마 전주에 이런 명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장소들을 네. 보물로 해서 보물 찾기를 했습니다.
1: 맞아요. 저도 그 한옥마을은 참 여러 번 가봤지만 이번에 네. 희노네 집은 처음 가봤거든요. 네, 네. 진짜 한옥마을에 숨겨진 보물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1: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게 우리 주위에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새롭게 자전거를 타고 가보는 그 자체가 보물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특히 이번에 그 탄감자 회원들은 지난번에 한번 해보기도 했고 했는데 네. 혁신동 그 혁신 벨로 혁신 그 회원들이 같이 하시는데
1: 네.
2: 그분들은 이제 특히 시내권 이런 데는 처음 와보신 분들이
1: 맞아요,
2: 많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맞아요. 예.
2: 그러면서 일단 시내를 다녀보는 그 느낌도 새롭고
1: 네.
2: 또 하나 그 이렇게 이렇게 멋지고 괜찮은 장소가 많다는 발견도 하시면서 굉장히 그 뿌듯해 하시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50km, 60km씩 다니면서 찾더라고요.
1: 네, 정말 열심히 타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인증을 하기 때문에 밴드를 네. 통해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매일 얼만큼씩 어디로 가는지 서로가 다 확인할
2: 다
1: 수가
2: 보이죠,
1: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타시더라고요. 네.
2: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시고 하니까 낯설잖아요. 네. 혁신동이나 탄감자 서로 안에. 근데 이제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1: 그럼요.
2: 그 짧게 어딜 가서 이제 느낀 소감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1: 네.
2: 이 비 오는 날, 이 야밤에 이렇게 여기까지 뭐, 보물이 뭐라고 네. 이렇게 왔냐라고 누가 이렇게 올리면,
1: 네.
2: 맞아. 그 보물이 뭐라고 그 동질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1: 네.
2: 그러면서 얼굴은 잘 모르지만 그런 그런 공감대를 많이 넓혔던 것 같아요.
1: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챌린지를 참가를 했는데
2: 네.
1: 저도 이제 이번 목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타기를 정말 해보자.
2: 네.
1: 근데 그 중에 진짜 안타깝게도 저는 19일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19일 동안에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난 그 시간에
2: 네.
1: 그 시간 동안에 그 짧은 거리일 수도 있지만 3km에서 5km 때로는 10km까지 자유롭게 저희 동네를 이렇게 다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2: 네.
1: 그러니까 자전거를 하라 그러면 뭔가 꼭 시간이 있어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2: 네.
1: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2: 네. 우리 그래가지고 저는... 박정희 선생님은 이번에 아차상을 타셨습니다.
1: 네. 아차상.
2: 보물찾기 20개를 채워야 되는데 19개를
1: 18개?
0: 18개? 많이 채우셨네요.
2: 그 다음에 예. 매일 타기는
1: 예.
2: 20일 중에 19일 하루를 예. 놓치셨어요.
1: 하루를 못 채웠어요.
0: 이게 뭐냐면 아니 타긴 타는데
1: 네.
0: 인증하기가요. 인증을 깜빡할 때가 있더라고요.
1: 왜?
0: 좀 이따 올려야지. 좀 이따 올려야지 그 생각하다가
1: 네.
0: 하루가 훅 지나가고.
1: 얼마나 채우셨어요? 매일 타기.
0: 모르겠어요. 매일 타기. 매일 타기도 지금 한 10일 못 채웠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보통 때는 네. 매일 그렇게 타시는 분이.
0: 매일 아니 거의 타긴 탔어요. 근데 인증을 못 올렸어요. 네. 그래서 좀 이따 올려야지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못 올리고 네, 그렇게 했죠.
2: 상 이름을 바꿔드려야겠네. 무심상으로.
1: 여기가 쿨상으로 갔어야 됐네요. 여기가 쿨상.
2: 쿨.
0: 인증도 이번에 뭐냐 보물도 많이 찾고 싶었는데
1: 네.
2: 네.
0: 예.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못 찾아지더라고요. 찾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1: 아니 예. 두 분이서 지금 길중 대장님이랑 양규쌤이 지금 보물 다 심어 놓으신 거 아니세요?
0: 보물은
2: 그렇죠.
0: 저는 뭐 3분의 1이나 밖에 못 심었어요. 네. 대장님께서 다.
2: 제가 덤택이 됐습니다.
0: 네. 다 심으셨어요.
1: 결국 그랬군요. 네. 아니 저희가 특히나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대장님이 그곳에 사진을 찍어서 네, 이 똑같은 네. 모양을 찾아라 네, 이렇게 네. 주소를 적어주고 이랬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우리
2: QR코드를
1: 왕규쌤 때문에 QR코드를 네. 찍어서 네. 그걸 찾는 맛이 있더라고요.
2: 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1: 네.
2: 매일 타기는 뭐 스트라바가 됐든 트랭크가 됐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0: 네.
2: 거기에서 주행거리가 나오고 일시가 나오고 뭐 지도로도 표시되고 하잖아요. 그런
1: 네.
2: 기록들을 올리는 방식으로
1: 네.
2: 네이버 밴드의 미션 인증 뭐 이런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인증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것도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물어 해서 다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2: 역시 그 위대하고 그 상품이 사람들 눈을 보는 게 이런 생각도 들었고
0: 어떻게든 찾아서 해요.
1: 인증을 해야겠다.
2: 그 인증에 그 목을 메고 나중에는 자기 했는데 그 왜 인증 안 집계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항의를 하시기도 하고
1: 맞아요
2: 그런 분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메일 타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일 중에 20일을 하면 미션을 클리어한 걸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보물 찾기는 네. 전에는 그 사진을 힌트로 줘가지고 네. 어디에 가면 이런 장소가 있다 네. 이 각도로 찍어서 네. 댓글로 이렇게 올리면 인증해주겠다 했는데 이번엔 한 단계 좀 진화해서 우리 그 강원기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 QR 코드를 거기다 심어놨어요.
1: 네 맞아요.
2: 카메라를 대면 그 인증할 수 있는 장 네. 공간으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
1: 바로 인증이 될 수 있게
2: 자기가 그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고 네. 역시 처음에는 어디에다 올려 이제 올라가지 막 했는데 네. 이거 하루 이틀만에 다 그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유,
1: 그러니까요. 이 서른 개 찾는 거 금방이시더라고요. 네.
2: 그래서 저희가 참가 신청하신 분이 25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물 찾기를 다 하신 분이 한 7분 정도 되고
1: 와
0: 네. 거의 3분의 1 정도. 네. 네.
1: 와 정말 나는 뭐였을까.
2: 특히 혁신동 네. 그 부부분 네. 회원분들이 네. 많았는데 네. 그분들은 꼭 둘이 다니면서 네.
1: 두 분이서 같이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2: 그래가지고 그 때가 되면 네. 밴드에 막 알림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이분들은 같이 다니시는 거야.
1: 일정 시간 되면 저녁에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2: 저희 세창이 가면은 그 순서대로 쭉 그 뭐 네. 누구 올라왔고 인증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또 그 또 다른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참고로 밸류 혁신팀이 지금 10분이시죠.
2: 네. 10분 더 돼요. 개별적인 분들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묘미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해창이나 좀 멀리 했던데 이런 데는 평소에 그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1: 그럼요.
2: 그러니까 멀기도 하고 혼자서 엄두가 안 나는데 맞아.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가보면은 이참에 그 활동 환경도 넓어지고
1: 그럼요.
2: 이번에 그 특히 그 상 타시는 분들은 월간 기록 기준으로 한 600km에서 700km 그러면 하루 평균 한 20km 정도 되겠죠?
1: 네.
2: 20km 이상 그렇죠. 매일 이렇게
1: 매일 꾸준히
2: 이렇게 네. 타게 돼서 거의 그 정도면 대부분 자기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1: 그럼요.
2: 자신감 뿜뿜 넘치더라고요.
1: 대부분 막 70km를 며칠을 다니셨더라고요. 네, 네, 네. 송강사나 뭐 세창이 다리 일단 가는 데는 거의 다 70km를 넘으셔야
2: 그 자체가 70km
1: 그리고 100km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2: 네, 네.
1: 물론 멀리 가는 게 다는 아니지만
2: 그렇죠.
1: 그런 장거리를 같이 갈 수 있었던 경험 자체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친절하지 않게 예를 들면 구이에다 심고
1: 네.
2: 맞아. 대적초를 같이 심었으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1: 구이
2: 거를
1: 구이 한 방에 한번 가면 되는데
2: 했다고 그 핀잔을 이렇게 왕교쌤 핀잔 없는 거 들었을 거야 아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떤 전체적으로 지역을 보는 눈이 생기고
1: 그럼요.
2: 아 여기가 이렇게 다음에 있지
0: 그렇죠. 네.
2: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1: 미연 언니가 많이 투덜투덜했죠.
0: 네? 아니요, 좋았다고 그랬어요. 좋았다고.
1: 한 번에 가면 되는데 구이를 두 번 가야 되고 봉동을 두 번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서.
2: 그래서 이제 그게 그분들도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이 기회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의 이것저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1: 네.
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도 좀 새롭게 해석이 되고.
1: 네.
2: 그런 그 기회였다고 평가들을 하십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네. 대장님께서는 네. 기록이 어떻게 되세요?
2: 제가 650km 정도?
1: 아니요. 그 우리 미션 클리어한 거.
0: 다 클리어 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근데 20일을 넘으셨는데 매일 타기 네. 며칠 하셨어요?
2: 아, 매일 타기?
0: 아, 매일 타기.
2: 3일인가?
1: 그 저희가 총 28일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 28일 다 채우신 분도 계세요?
2: 아니요. 27일이 최고였어요.
1: 아, 그게 그때 비가 한번 와서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2: 비가 한번 많이 온 날도 있었고.
1: 그분이 상을 타가셨어요?
2: 그렇죠.
1: 27일 네, 하신 네, 분이? 네.
2: 20만원권 네, 그
1: 아, 그분이
2: 바이크 상품권. 네.
1: 제가 정말 네, 19일, 18일밖에 못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엄청 욕심이 났었어요.
0: 그렇죠. 예, 자전거 한 대를 살 수 있어요.
1: 쌤은 예. 쌤은 실적이 어떻게 되세요?
0: 저는 네, 어떤 실적이요? 8일 타고.
1: 8일 타고 매일 타기 네, 8일하고.
0: 아니, 매일 타기 8일 안 될 걸요. 그 매일 타기 8일 안 되고 보물도 8개 이 정도만 찾은 것 같아요.
1: 예. 그래도 네, 선물을 받으셨더라고요.
0: 예, 아 그래요?
1: 네.
2: 쿨한 라이더상을 네, 그래야 되겠네. 다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은영이 언니가 아니었어.
2: 챌린지와 아무 상관없이 쿨하게.
0: 쿨한 라이더상은 뭐였어요?
2: 방금 설명했다. 챌린지와 상관없이 미션과 상관없이 아주 쿨하게 무시해버리고
1: 자유롭게 라이딩을 즐겼다.
0: 은영이한테 그건 은영 쌤한테 줘야 돼.
1: 저희가 보기에는
2: 심지어는 그 미션 챌린지가 끝났는데. 네. 가가지고 보물 찾는 보물 찾기 하러 가자고
1: 6월 3일
2: 번개를 그
0: 쿨하게 날리고
1: 그렇지만 그마저도 취소를 하시는
2: 쿨한 것 같아요.
1: 그러셨네요. 아 저희가 이야기가 진짜 재밌게 진행되지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노래 제목 알려주세요.
1: 예, 스텔라 장의
2: 라우르는 그다음에 바게트 앤드 파리.
0: 파리,
2: 파리 사랑. 예. 빵.
1: 아, 그래요? 파리바게트. 그래서 파리바게트예요?
2: 파리바게트 생겼대요, 최근에 참.
0: 맞아요. 근데 이 노래가 우리는 샹송인 줄 알고 있지만 스텔라 장 한국인이 불렀던 노래다.
2: 스텔라 장이 그 샹송 형 느낌으로 만든.
0: 좋으네요. 오랜만에 네. 들으니까.
2: 제가 이 노래 한참 심취해 있었습니다. 파리 갔다 왔을 때 네. 그 스텔라 장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
1: 파리 이야기하니까 파리는 이제 이번에 언제 내년에 가시나요? 파리는?
0: 파리 아니잖아요.
2: 파리는 아니고 그 스트라스부르인데 예. 내년 9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네. 1년 9월달. 조금 남았네. 예. 스트라스부르.
1: 혼자 가시는 거죠? 지금 어떻게 아니요, 계획은?
2: 뭐요?
0: 사장님과 같이 가시는 거죠?
1: 네. 사장님하고 같이요? 거기 이제 꼽사를 끼려고 이제.
0: 아 그래요?
1: 가가지고 꼽사를 끼야지.
0: 그러셨어요. 그거 한다고 숙박 무료라고 하셨어요. 한 달 살게 하시고 가서.
2: 그 무료가 아니라 네. 그 저희가
0: 무료는 아니군요.
2: 스트라스부르를 네. 거점으로 해서 네. 예를 들면 파리를 갔다 오기도 하고 네덜란드를 갔다 오기도 하고 독일이나 스위스를 갔다 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마다 좀 빌 때 싸게 그 방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네. 그냥 주시는 건 아니군요.
2: 아니요. 그럼요.
1: 가실 때는 어떻게 가셔요? 비행기 사모님하고 타고. 같이 자전거 타고요?
2: 아 아니요. 저기 비즈니스 타고 이랬어요.
1: 와 네. 비즈니스? 네.
0: 혹시 딸의 후원이신가요?
2: 아니요. 따님은 중간에 합류하고 우리가 파리 공항으로 마중 나가 이랬습니다.
0: 와 부러운데요?
2: 그 뭐냐 보통은 우리가 네. 끌려 다녔는데 없으면 못 가는 딸을 앞세워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네. 마중을 나가는 일정상.
0: 뭐 대장님은 당연히 충분히 그러실 분인데 따라가실 분이 절대 아닌데 저희가 지금 네. 5월 탄감자 챌린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탄감자 챌린지 상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2: 아, 네.
0: 이번에 방금. 상품이 많았어요. 네, 네. 어떤 상품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2: 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네, 협찬해 네. 주신 분들이 네. 비슷해요.
0: 네.
2: 뭐 이렇게 광고처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행사 자체를 네. 전북 환경운동연합과 전주의료사협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고
0: 맞아요.
2: 그래서 양 기관에서 협찬과 선물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셨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우석대 한방병원 그다음에 네. 바이크박스라는 네. 그 자전거 업 그 샵
0: 네.
2: 그다음에
0: 돈가스연.
2: 돈가스연 또,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개인들, 네. 시민들, 이렇게 커피 사드시라고, 또는 뭐, 이어롬도 사드시라고 이렇게 후원을 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적인 건 아니지만, 네. 그 공동체 라디오나 전북의 소리에서 홍보를 통해서
0: 맞아요.
2: 많은 분들이 함께 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고, 이번에 목표는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그걸 제한을 둔 거는 이걸 진행을 할 때 가늠을 하기 위해서
0: 네.
2: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0: 네.
2: 뭐 예를 들면 선물을 준비해도 그게 그 맞아야 되잖아요. 1,000명 참가인데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없잖아. 그렇게
0: 네.
2: 됐는데
0: 네.
2: 그 기대보다는 좀 적게 26명 정도 될 거거든요.
0: 맞아요.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했지만 네, 네.
2: 그렇게 했는데 네. 덕분에 이제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은
0: 네.
2: 아주 이렇게 많은 선물을

0: 선물 가져왔죠. 네, 저희가 참가비가 만 원이 있었지만 네. 정말 풍족한 선물들을 네, 가져가셨어요.
1: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해주신 데는 네. 예를 들면 그때 시상하는 날은 의료사협이랑 환경운동회에서 와서 직접 그 준비한 선물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 의료사협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강을 지향하는 공동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직의 그 목적에 부합하기도 하고 네. 해서 그 이런 행사에 그 한 달 동안 그 나눈 소감들을 들어보면서 네.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나누셨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서 후원하기 잘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했고 이후에도
0: 내년에도
1: 그러고 이제 덧붙여서 네. 이번에는 조합한테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조합한테 좀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약속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0: 아 맞아요. 후원금도 네. 물론 후원 선물도 너무 좋지만 네.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게 더 저희한테 그렇죠.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1: 그다음에 또 하나 우석대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도
0: 네. 늘 챙겨주시죠.
1: 네. 그 이번에도 낮에 진료 시간 말고 밤에 찾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야간 당직자한테도 이렇게 당부를 네. 해서 네, 오시면 음료수를 네. 건네게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혹시 방해될까 봐 잘 안 가는데.
0: 그거 진짜 참.
2: 아, 마음속에 다 그렇죠.
0: 아니 진짜 좀, 그 병원에 가기가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사실 있죠.
1: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이런 행사가 의미 있고, 도움을 줄 만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했던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참가 신청하면서 덧붙여서 선물을 내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전거를 타는 것은, 사회적으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0: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1: 그렇죠. 네. 버스도 이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그럼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수의 그 세금으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 연간 600억 가량을 버스 적자 보존금을 지원하던가 그런 형태로 하는데 네. 자전거는 왜 그걸 챙겨주지 않죠? 자전거보다 거기에 기염바를 따졌을 때 없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것들로 이어지게끔, 네. 지금은 아까 이 역에 대해서 네. 괜찮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스스로 챙겨서 이렇게 하지만, 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면, 네. 의미 있는 도시의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겠죠.
0: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탄갑자 챌린지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후원폼에 네.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네. 근데 제가 조금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참여 인원이 참 작았어요. 네. 좀 아쉽게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도 이후에도 이러한 챌린지를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1: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0: 누구한테 물어봐요.
1: 이걸 주최한, 가장 크게는 탄감자라는 네. 그 모임. 이 모임이 그 탄소를 감축하는 자전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선은,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 소모임으로 시작한 그 자전거 모임인데, 네. 이 자전거 모임이 보통의 자전거 동호회처럼 막 자전거 달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둘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자기 조직에 부합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하면 좋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어떤 거창한 사명감이나 이런 걸로 또 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우선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재미를 느끼고 조금씩 실천을 해가고 그것이 진짜 해보니까 자전거로 일상을 하는 게 좋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권할 수 있고 이런 것이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재미를 결합해서 이런 자전거 챌린지처럼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 진짜 재미있고 의미 있을 수 있겠네라고 그 확인되면 그게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그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 주차장 수익금을 털어서 한다든가 그걸 민간에서 잘 관리해서 의미 있게 탄소 배출로 이어지는 일종의 탄소 은행 이런 것들에 관여할 수 있는 그 스스로의 준비와 비전을 가지면 좋겠죠.
0: 와, 나 그냥 네,
2: 너무 예, 너무 예.
0: 왕규 쌤은 어떠세요? 내년에 챌린지는 비전. 계속합니까?
2: 내년에 챌린지는 계속 네. 해야 되겠는데요. 이 말 들으면
0: 이번에 근데 이제 정말 획기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네, 네.
2: 챌린지는 이제 저희들이 시민 주체가 되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주체가 이제 아무래도 뭐 시나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니요. 네. 그렇게 가면 망가져요. 시가 뭔가를 하면은 망가지고 예를 들면 그걸 뒷받침을 해주면 돼요. 그 일정한 재원의 예. 공연주차장 수익금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뒷받침해주고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관리한다는 거는 별거 없거든요. 참 좀 안정감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예. 그 우리 왕규 쌤이 이번에 개발하면서 한참 고민했던 예를 들면 어느 그 이번에는 가서 우리가 그 대야 QR코드를 대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는데 GPS 장치하고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그 보물이 딱 그렇죠, 뜨게끔
0: 예. 그곳을 딱 지나가는 순간
1: 그렇지 예. 그러면 그 사실은 별 그 첨단 기술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서 안정적으로 아 자전거 탄 기록으로 인증할 만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합당하게 막 누군가 그걸 자신들의 주머니로 가져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의미 있게 여러 사람들한테 자전거를 그 즐기고 저변을 넓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예. 이렇게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그걸 민간이 하면 돼. 시는 뒷받침해야 돼. 시가 절대 뭐 이걸 할 수 없어.
2: 시는
1: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탄감자와 같은 조직이 좀 근데 이제 여기에 막 과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재미있게 스스로 즐기면서 이런 것들을 쌓아가고 그게 좀 체계화되고 하는 형태로 가면 그래야 이 그 도시가 바뀝니다. 시가 절대 공무원들이 나서서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0: 네, 이번에 네. 사실은 챌린지에서 네. 두 분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특히나 가장 저는 힘들었던 부분은 네. 그 보물을 찾아서 거기 네. QR을 다 일일이 다 찍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네. 일단 보물을 찾는 것도 일이었고 네. 그렇게 두 번씩 세 번씩 그곳을 찾아야 되고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1: 그런 게 뭐가 어려워 네, 가서
2: 어렵지는 않았어요.
1: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일이면 그게 재미 없을 텐데 네. 재미로 하는 거야 우리는.
0: 네. 기본적으로 색상이다를 한번 더 갔다 와야 돼.
1: 만약에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네. 이번에 여기 또 보물로 해야 되고 더 가서 심어야 돼라고 네. 했으면 공무원이 가겠어요? 안 가지?
0: 차 타고 갔다 오겠죠.
1: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현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시민의 주도성을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일이 되게끔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까지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쌓아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뒷받침하면 된다니까 행정은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거 돈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관여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자전거 회사를 한다고 할 때, 민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동호회마다, 동네마다, 150만원, 200만원씩의 운영 지원금을 만들어서 쫙 돌려요. 그 관변단체예요. 필요할 때 자전거 행진한다고 이번에 나와서 좀 같이 달려주세요. 그러려고 200만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20몇 년 동안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씨가 끼면 꼭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뒷받침 해주면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겠어. 근데 이제 그리끔 하고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갈 수 있고, 거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유, 저희가 이렇게 진지하게 예고하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에 탄감자 챌린지 하시면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1: 기억에 남는.
0: 그냥 에피소드. 뭐,
1: 두 분 안 오셨는데, 혁신동에서 하신 분 중에, 초반에, 그 부부가 그 구익 그 명품길이라고 하던가요? 그 임도 있는데.
0: 박재란님?
1: 아니요. 저쪽에 그 구익 임도를 갔다가 넘어지셔서 다치셨어. 가서 그 꽤 다쳤어요. 눈 밑에가 이렇게 찢기고. 그랬는데 그 뒤로 보물을 다 찾고 끝까지 완주해서 그날까지 오셨더라.
0: 부부 여자분이 다치셨어요?
1: 네.
2: 임도를 구이에 있는 그 임도를 가셨다고
1: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잘못 잡아서 꼬꾸라지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타셨다고 하더라고. 저를 포함해서 다치기도 하는 분도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메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개는 다치고 이렇게 트라우마로 이렇게 남는데 이분은 또 그렇게 탈탈 털고 용감하게 하셨다.
2: 금방 극복하셨네요.
0: 멋있네요. 와.
1: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특별히 어떤 지역이라기보다 그 특히 그 혁신동 분들이 재미있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셔서 탄감자 사람들이 저기 2년 전에 느꼈던 그걸 이번에 혁신동 분들이 느끼신 거야. 막 그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0: 아니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라고 보물 찾는 게 조금 쉽더라고요.
1: 그렇죠.
0: 조금 더 쉽더라고요.
2: 너무 여유를 부렸어요, 근데.
1: 아, 그리고 그 탄감자 사람들은 다 해본 거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0: 가본 것도
1: 그
0: 많고
1: 혼자서도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혁신동 분들은 이번에 같이 안 했으면 하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0: 맞아요.
1: 같이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챌린지를 기획할 때 그런 거잖아요. 혼자는 못 가지만 또 같이 있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딱 제대로 그 느끼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저희가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우주의 드로이닝이었습니다. 네, 질문 계속 이어가시죠.
1: 네. 그러게요.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자, 우리 탄감자 챌린지는 내년에도 계속 가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2: 네.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다른 얘기하고 좀 섞여지고 그랬는데, 마침 그 은영쌤이 그 토요일 날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물 찾기 하러 가고 했는데, 그 모습을 이번에 혁신동 분들이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러면서 저한테 바빠서 이렇게 안 했다고 저를 이렇게 원망을 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몰려다닐 필요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느꼈던 아까 제가 한 이야기하고도 좀 연계될 수 있는데, 스스로 느끼고 했던 것들을 보다 좀 넓게, 넓혀가야 되죠. 계속 이대로 있으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 돈 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셈이잖아요. 그럴
1: 그러죠.
2: 필요 없잖아.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걸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1: 네.
2: 만약에 근데 그게 어떤 거창한 일이고 힘들다면 어렵겠지만,
1: 네.
2: 그냥 그 재미를 좀더그 나누는 그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들은 이제 여쭤봐야겠지만, 그 탄감자 와 이번에 함께 한 분들한테 우리 작년에 해봤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더 해볼까요? 했을 때
1: 네.
2: 그 마음으로 좋아요. 이거 해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1: 네.
2: 우리가 느꼈던 재미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어져 가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꾸 그 민간을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당장, 우리가 보통 이런 성과가 있었으니까,
1: 네.
2: 시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손쉽거든요. 그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생력을 갖추고, 이걸 꾸려갈 그 중심을 만들지 않으면,
1: 네.
2: 금방 이렇게 사그라들고 많은 그 경험들을 받고, 제가 강조했던 건 그런 표현인 거예요.
1: 근데 저는 솔직히 금전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에 후원받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데, 근데 시에 후원을 받으면 참여하는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긴
2: 그렇지도
1: 하나요?
2: 않아요.
1: 그렇진
2: 그러니까
1: 않아요?
2: 시에서 이 자전거 챌린지를 20년 넘게 했는데,
1: 네.
2: 처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 오히려 갈수록 그 퇴보되고 있어. 그걸 보면 나와.
1: 저희가 이제
2: 그러니까 처음에 시에서 오늘 그걸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1: 네.
2: 자전거 행진 자체도
1: 네.
2: 처음에는 시는 좀 빠지고
1: 네.
2: 그
1: 시민들
2: 시민들
1: 위주로.
2: 위주로 이렇게 했었어요.
1: 네.
2: 처음에 그때는 훨씬 더 재미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
1: 네.
2: 근데 어느 순간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는 그것도 못해요. 그 스스로 진행도 못해. 그래가지고 겨우 자전거 행진이라고 바람 쐬는 길에서 그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곳에서
1: 맞아.
2: 소풍하고
1: 자전거
2: 말아요.
1: 길그
2: 옛날엔 안
1: 잠깐.
2: 그랬거든.
1: 맞아.
2: 기린도로 이렇게
1: 길그
2: 달리고.
1: 맞아. 그래서.
2: 그게 뭐냐면, 자전거인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 드리는 거죠.
1: 그냥 기대친데요. 저도 탄감자이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탄감자. 그리고 이 챌린지가 어떤 형태로든 10년을 이어가는 10년의 역사가 쌓인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1: 그런.
2: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춘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2: 보물찾기도 춘천에서 영감을 얻은 게 많거든요. 춘천에서는, 우리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근데, 춘천이 그 독특한 이유가
1: 네.
2: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시한테 일정한 후원이나 협찬을 받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그거에 그치게 선을 딱 긋고, 이그 두밭의 사람들,
1: 근데
2: 우리,
1: 그 조정량이 생각보다 탄탄하잖아요.
2: 그러니까, 그게, 그 두밭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시민들이 그걸 해온 거고,
1: 네.
2: 일부 한, 뭐, 이런 행사할 때마다 조금씩 100만 원, 200만 원씩 협찬을 얻어서 하는 정도지 절대 네. 거기에 의존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오늘날 춘천 이제 크리티컬 매스가 한 매월 하는 게 80회인가 90회인가 가고 있거든요. 그걸 한 횟수로 따져서 6년간 했고,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래서 춘천은 곧 그 임계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없이는 뭘 할 수 없어. 그리고 기대할 수 없어. 그 자전거를 통한 그 도시의 변화. 그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원하시는
1: 됐나요?
0: 심오하셔가지고
2: 아니, 그러니까
1: 근데 나는...
2: 이게 이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걸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달려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거를 제가 표현한 것처럼 자기가 느낀 즐거움 뭐 제가 여태까지 탄감자 한 3년 정도 4년이구나
1: 네,
2: 벌써
1: 꽤 이제 4년 횟수로 4년 차
2: 그게 딱 그거예요 제가 느낀 만큼 간다면 내가 같이 가줄 수 있다. 근데 그걸 막 그 이 사람들한테 타기 싫다는 사람들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사람들한테 네. 맞는 그 번개를 제안하고. 근데 어떨 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즐거움이 넓어져 가고 했을 때 그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는 얘기죠.
1: 근데 네. 그런 고민은 좀 됐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타는데 네. 많은 즐거움을 느꼈지만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네. 확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좀 있다.
2: 확대가 그러니까 제가 춘천 예를 계속 그렇게 드는 건데 이게 자꾸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춘천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민단체들 다 불러서 이번에 한번 자전거의 날에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막 하고 싶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관심이 없더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곡차곡 하나씩 해야 된다라고 오늘날까지 흘러온 거예요. 제 이야기와 똑같은 것들을 네. 그분들이 느끼고 쌓아온 거죠. 이게 절대 함께 뭔가 빨리 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파리로 넘어가면 파리에 오늘날까지 막 그 어느 순간 이달고 시장이 등장해서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막 된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한 1980년대, 90년대가 최악의 시기였고 네. 길에서 쫓겨난 셈이야, 쉽게 말해서 자동차한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자전거 운동을 하던 사람들 혁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기에서 뭐 그 하소연한다고 그게 되겠어?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해갖고 그게 쌓아서 오늘까지 온 건데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고 그 저변을 통해서 오늘까지 온 거죠.
0: 그 우리들도 보면 이제 아까 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는 그냥 축제로 끝나는 것 같아요. 행사는 행사로 끝나고 진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원동력을 얘기하는 것이 방금 제가 네. 예를 들면 그 지금 우리가 도시 이야기에서 그런 주제로 지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전거가 건강에 좋고 또 환경에 좋고 또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걸 모르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는가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막 거창하게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다 의미를 붙일 필요도 없고 그 자전거를 타보고 싶어도 마땅히 그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1: 그럼요.
2: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아 이거 예를 들면 그 제가 탄감자에서 이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건데 4주간 따라다니면 나도 시내를 달릴 수 있다.
1: 나도
2: 이런 식으로
1: 9위 갈 수 있다.
2: 그렇지.
1: 나도 그, 3대 갈 수 있다.
2: 일정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챌린지 같이 챌린지가 뭐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뭐 달 이렇게 차를 버리고 자출로 전환하고 그럴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2: 자전거를 조금이나마 내가 한 번이라도 어떤 나의 일상으로 주말에 뭐 금요일 날은 한번 자전거 타고 가보지. 뭐 또는 자전거 아니어도 뭐 버스 타고 가보지. 이렇게 마음 먹게끔 하는 그거라도 하면 의미가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1: 그럼요.
2: 생각하는 거죠.
1: 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 네. 그렇게 해야 해봤더니 진짜 할 만한데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이제 저도 옛날부터 자전거로 출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됐어. 진짜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근데 그때 처음 시도했던 게 버스 타고 한 번씩 가보기 그다음에 어떤 때는 걸어서 다니기 그리고 자전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그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자전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자출이 주가 되게 된 거죠.
1: 저희 길중 대장님하고 너무 얘기가 재밌지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 네.
1: 마지막 인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2: 인사.
1: 너무 뭐, 재밌지만.
2: 네. 아니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면 인사 할까요?
1: 그쵸. 너무 생뚱맞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인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네. 그래요. 네. 뭐 오늘도 또 여기까지 했는데
1: 네.
2: 또 뭐 필요하면 자전거 관련된 얘기로 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1: 네.
2: 오늘. 말씀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1: 자, 저희가 5월 달에 탕감자 챌린지가 이어졌고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일상과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0: 네. 오늘 뭐 탕감자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탕감자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대장님의 에피소드와 앞으로의 계획을 약간 듣는 계기가 되었고요. 작은 모임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지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자, 6월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아침 저녁 잠깐 시원하지만 낮 시간만 되면 무더위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물도 자주 마시고 시간대를 잘 선택해서 건강하게 라이딩하시길 바랍니다.
0: 그리고 오늘 탕감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대장님과 회원님들의 열정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대장님이 있어서 탕감자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말로 오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 탕감자가 앞으로도 지역과 환경, 건강을 연결하는 멋진 모임이 되길 바라며 우리도 자전거로 지구를 가볍게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라이딩스타의
1: 박정규,
0: 강규였습니다.
1: 건강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비들과 지열이 함께하는 날씨는 더 불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관리, 몸관리 잘하시면 핫한 이 계절을 잘 견디시기 바라며 오늘의 배낭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사량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지난주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였습니다. 둘째 오빠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오빠와 모습이 많이 닮았다는 이유와 총명하다는 이유로 남장을 하고 유학을 대신 갔던 자은이 금성으로 돌아와 여러 살인 사건과 갖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왕에게 월지에 초대된 자은은 왕의 선택을 받아 왕의 매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정희랑 작가의 금성으로 돌아오다는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매하셔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역시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다섯 번째 책,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어져 내려오는 여자의 일생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설가 오정희님은 밝은 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생지를 빌려 삼천이로, 세비로 서로를 부르며 함께 한 세상을 살아냈던 두 여성의 만남은 우정, 자매의 사랑이라는 언어를 넘어선 근원성, 어쩌면 목숨과 목숨의 얽힘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가 없이 그리고 정다운 마음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며 속삭인다.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아프고 서럽게 살아낸 목숨의 이야기들은 노래가 되어 풀려나오고 읽는 이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그 실타래의 한 끝을 잡고 자신이 갇혀있던 상처와 혼돈과 환멸과 슬픔에서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미궁에서 비로소 빠져나온다. 슬픔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은 더 큰 슬픔의 힘이리니 작가가 창조해낸 특별한 공간, 희령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학동네 장편소설 최은영 작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작가는 2013년 작가 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소설집 쇼코의 미소, 내게 무례한 사람, 짧은 소설 애쓰지 않아도가 있습니다. 허균 문학작가상, 김준성 문학상, 이해조 소설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다산 문학상, 제5회, 제8회, 제11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밝은 밤은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리고 작가의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밝은 밤 1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 나는 희령을 여름 냄새로 기억한다. 사찰에서 나던 향냄새, 계곡의 이끼냄새와 물냄새, 숨냄새, 항구를 걸어가며 맡았던 바다냄새, 비가 내리던 날 공기 중에 퍼지던 먼지냄새와 시장 골목에서 나던 과일이 썩어가는 냄새, 소나기가 지나간 뒤 한의원에서 약을 다리던 냄새. 내게 희령은 언제나 여름으로 기억되는 도시였다. 희령에 처음 간 건 10살 때 일이었다. 할머니 집에서 열흘 정도 지내는 동안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이곳 저곳을 구경시켜줬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산속에 있는 사찰에도 가고 집 근처의 바닷가에도 갔다. 시장에서 갓 튀긴 팥도넛과 꽈배기도 먹고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할머니의 친구들과 춤을 추기도 했다. 어린 내 눈에 희령의 하늘은 서울에서 보던 것보다 더 높고 푸르렀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할머니와 함께 본 희령의 밤하늘이다. 나는 그때 은하수를 맨 눈으로 처음 봤는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가 울렁거리고 간지러웠다.
희령에 도착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 아이들은 귀신같이 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돌보려 하는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할머니와 헤어지면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할머니와 정이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다시 희령에 내려가던 날 32살의 나는 자동차 뒷좌석에 살림살이를 가득 싣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폭설이 내리는 2017년 1월의 어느 날이었다. 희령 전문대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본 건 이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마침 내가 속해 있던 프로젝트 팀의 일이 끝나던 시점이었고 갈 곳이 없던 상황이기도 했다. 합격 연락을 받자마자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대와 장롱, 책상, 세탁기, 식탁, 카펫, 그의 손길이 닿았던 속옷과 식기를 전부 버렸다. 6년을 산 집이었기에 물건은 계속해서 나왔다. 이사 당일까지 쓰레기통 봉투 몇 개를 더 채우고서야 끝이 났다. 희령으로 떠나기 전날에야 인터넷으로 희령이 어떤 곳인지 알아봤다. 희령은 서쪽으로는 해발 1000m가 넘는 산맥이 자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는 작은 도시였다. 해안 저지대에 농경지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같은 도의 다른 시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인구도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춘천을 지날 때쯤에 눈이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바람이 세서 작은 차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희령까지 가는 동안 숨을 고르기 위해 번번이 휴게소에 들러야 했다. 평소에는 멀미를 잘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어서 쉽게 어지러움을 느꼈고 속이 메스꺼웠다. 서울을 떠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희령의 관광호텔에 도착했다. 나는 기진맥진한 채로 짐도 풀지 않고 창가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겨울이라 그런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물새 몇 마리만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가까이서 바다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밝은 등을 단 어선들이 줄지어 조업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선에 달린 등의 개수를 세어보았다. 잠을 이어자지 못하던 때였다. 그날도 몇 번이고 자다 깨달을 반복했다. 잠이 완전히 달아나서 커튼을 열자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를 물들이는 해의 붉은 빛이 객실까지 밀려 들어왔다. 나는 말을 잃은 채로 해의 일주를 지켜봤다. 해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날 나는 앞으로 희령에서 살 집을 알아봤다. 총 5군데의 집을 봤는데 처음에 봤던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20년 전에 준공된 2동짜리 복도식 아파트로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고 했다. 내가 본 집은 5층이었다. 도배장판을 새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멀리 바다도 잘 보이고 볕도 잘 들었다. 이사를 하려면 3주 정도 기다려야 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희령에서의 첫 3주 동안은 호텔에 머물면서 출퇴근을 했다. 그즈음 눈이 많이 내렸다. 근처 군부대 군인들이 제설용 삽을 들고 곳곳을 다녀야 할 정도의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 희령의 눈은 잘 녹지 않았다. 작은 지방도시여서
차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고 눈이 기어대는 속도가 느렸다. 흰빛이 사람을 압도하고 두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한 번은 폭설이 그칠 무렵 눈 덮인 논가 국도를 달리다가 가슴이 심하게 뛰고 숨쉬기가 어려워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워둔 적도 있었다. 마음의 보호대 같은 것이 풀어진 기분이었다. 덜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가 사라진 것 같았다. 전문대에 첫 출근을 한 날 결혼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예전에 한 번 했었다고 답하고는 더 설명해 달라는 눈빛을 잃고 작년에 이혼했다고 덧붙였다.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심장이 뛰었고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다. 퇴근하고 호텔로 돌아오면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을 열면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얼어붙을 듯 추운데도 누운 채 파도 소리를 들은 날도 있었다. 창을 닫아야 하는데 몸을 일으키기가 어려웠다. 물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입이 말랐다. 거울을 보면 등이 굽고 어깨는 앞으로 말린 데다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른 내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짧은 단발로 잘랐지만 그런 내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지기만 했다. 지우와 전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지우는 해가 질 무렵이면 전화를 해주었다. 지우는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고 욕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얼마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 개새끼는 참 뻔뻔해. 지우는 내 전 남편을 개새끼라고 불렀다. 걔가 왜 욕이 됐을까? 나는 지우에게 물었다. 지우는 개새끼라는 말은 개의 새끼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서 개는 가짜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정상 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 가짜 자식을 뜻하는 멸칭이라고 했다. 지우는 거기까지 설명하더니 나쁜 말이네 라고 말하고는 앞으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러더니 개새끼, 미친놈, 시발놈, 어느 것 하나 쓸만한 말이 없네 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치졸하냐고, 왜 약한 사람을 짓밟는 식으로밖에 욕을 못 만드느냐고 했다. 참신한 욕이 필요해. 분이 풀리는 욕이 필요해. 그것이 지우의 결론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개새끼라는 단어를 종이에 펜으로 써보았다. 개새끼. 어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로 그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강아지를 떠올렸다. 자기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의 바짓자락에 붙어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왜 개새끼라고 하나? 개가 사람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 조건도 없이 잘해주니까, 때려도 피하지 않고 꼬리를 흔드니까, 복종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걸 도리어 우습게 보고 경멸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사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개새끼라는 단어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나 자신이 개새끼 같았다. 마음이라는 것이 꺼내볼 수 있는 몸속 장기라면 가끔 가슴에 손을 넣어 꺼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싶었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놓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햇볕에 잘 마르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슴에 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곤 했다.
이사 당일 자동차 뒷좌석에 내버려뒀던 짐을 새 집으로 날랐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과 식기류, 책과 노트북, 전체 만원경,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아파트는 도시의 서쪽인 고지대에 자리했다. 아파트 정문 근처에는 농협 마트가, 후문 쪽에는 등산로, 초입이 있었다. 마트 옆에는 마당을 밭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몇 채 있었는데 가까운 거리에 개천이 흘렀다. 아파트 북쪽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와 시장이 있고 동쪽으로 걸어가면 해변이 나왔다.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긴 둥글고 검은 바위가 있어 거북이 해변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했다. 해변 앞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횟집과 조개구이 식당이 많았지만 겨울이라 주변이 한산했다.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희령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산 기분이 들었다. 희령은 조용한 곳이었다. 서울에서 살던 내게 희령의 조용함은 가끔 두렵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의 나는 사람이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히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서울에서처럼 친구와 한참 얘기하고 싶기도 했고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는 욕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가깝고 끈끈해서 속까지 다 보여주고 서로에게 치대는 사이가 아니었으면 했다. 나에게 결혼은 그런 것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관계는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들지 않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추우면 창문을 닫고 목이 마르면 물을 따라 마시는 내가 보였다. 여전히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도 예전처럼 몸을 쥐어짜며 울지는 않는 내가 보였다. 2시간, 3시간을 이어질 수 있는 내가 보였다. 그렇지만 나아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가 없었다.

오늘 밝은 밤 전날이었는데요.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간 방송 전주협의음 93.5MHz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낭녀 베스트셀러를 진행하는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이다미인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desperate. So go ahead and come on in. So go ahead and come on in.

back watching my mansion burn to ash while I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책 한 권을 읽는 일은 때론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 일과 같습니다. 나와는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 나와는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마음까지 책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요. 혼자 읽은 책이 한 사람의 생각에 머문다면 함께 읽은 책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 메가헤르츠 커뮤니티 천천만만 니맘 내맘의 홍익맘 홍디입니다. 오늘은 책을 함께 읽고 질문하며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우리 동네 북클럽 나의 계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천천만만 니맘 내맘에는요. 나의 계절을 함께 이끌고 계시는 써니님, 가드님, 네이처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1: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을 모시니까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자, 오늘은요. 나의 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 분이 어떤 마음으로 모임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책으로 맺어진 관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래 듣고 다시 오려고 하는데요. 홍디가 준비한 첫 곡은 마음을 건네는 일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노래하는 곡입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마음. 마음 듣고 다시 올게요.